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고향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따뜻한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고향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과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파란 고무신을 감상하면서 동네의 추억을 떠올려봅시다.

혼춘시에 살고 있는 오순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순철 씨 부부는 해마다 이맘때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별을 보면서 흐뭇해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네 식구가 오붓하게 아기자기 살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엿한 직장인이 된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려 이젠 힘든 농산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오순철 씨 부부는 평생을 지어온 농사를 그만둘 수 없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식들도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연결을 요청해 봤는데요. 오순철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에자 씨가 흥경강성 계동현 계림공사 계림사대에 계시는 어머니 류순느 씨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에자 씨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고 지금도 자식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리에자 씨는 우리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요청한 소품 집제호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남편아, 내 두 번째 고향. 야, 저 도망가서 못 갈 때도 어제 같았던 게 벌써 20년이나 지났구나.
2: 야, 빨리 오라, 빨리. 그래. 야, 다 맞았다. 그래. 됐다.
1: 아, 좋다. 고향.
2: 어째 저 향옥이 아직도 아이 오니?
1: 글쎄 말이다. 야, 저 아이 오자 이래 이제?
2: 어째 아이 오겠냐?
1: 야, 가서 진심이 오자 하겠니?
2: 아, 이 좋은 모임이 어째 아이 오겠니? 야.
1: 어?
2: 너는 정말 향옥이 그 기당이 보기 싶지?
1: 야, 어째 아이 보기 싶게? 야, 첫사랑이 돼야. 그래. 정말 진짜 보기 싶다, 야.
2: 야, 너희들은 그때 얼마나 그 다정했니?
1: 야, 그때 넌 벌써 눈치챘지?
2: 야, 눈치만 챘겠니? 네 연애 편지도 내 날라다 줬지, 그만.
1: 그랬던가?
2: 어째 벌써 잊어먹었니?
1: 야, 임마야. 너도 그때 그 향옥이를 따라왔지? 뭐 조직 담아한세 하면서 향옥이 집중해서 자주 구사내가던 게.
2: 얼떨떨 그때는 좀 조직 담아하면서 좀 연애를 걸까 했대. 가 어디 말 듣대. 그저 말마다 김동희 어찌고 동희 오빠 어찌고 동희 오빠야 이러니. 그래나 합소수야 이쪽 봉자 쪽으로 살기는 없겠지.
1: 네 봉자가 길랬던가.
2: 야야야야. 그런데 내 무조 조금 받아 올라간다니. 난 너희들이 그저 된다 했다. 근데 어떻게 됐 갈라지?
1: 야, 그때 난 향옥 가정 정말 진짜 살자고 했다.
2: 아, 그래?
1: 아, 그런데 그 향옥이 우리 집에 가져오자마자 가 얼마 적극적인데.
2: 옳다.
1: 뭐 입단단다, 뭐 입단단다 하면서. 가는 그때 벌써 농촌에 뿌리 박자 마음먹었던구나.
2: 옳다. 야.
1: 어? 가 그때 사서 얼마 재빨라.
2: 옳다. 너는 워낙 정치 입장 견정하지 못한 게. 아, 그렇게 정치 입장 견정한 그 향옥이한테 어떻게 되니? 야!
1: 어?
2: 넌 정말 중학교 때 홍병이도 못 들었대.
1: 야, 이 새끼야!
2: 그저 농촌에 내려와가지고 닭이나 잡아먹고 개나 잡아먹는 게 어떻게 되니?
1: 야. 그래서 닭이나 개를 잡아와대야. 집채 호사라기 니 제일 많이 먹더구나.
2: 됐다, 야. 그때도 맛있게 먹었다. 야.
1: 어?
2: 그런데 니 그... 달구 도둑질하다 누구니 집에 달구 도둑질하다 붙들게 하던가?
1: 야, 그 코팔갱이 영감이네 집에 달구 도둑질하다 붙잡게 하자 그래.
2: 옳다. 야. 네 닭구리에서 한 2시간 있었댔지? 어?
1: 야, 말도 마라. 야, 달구 딱 쥐자마자 이제 아, 달기랑 그 구구구구구 때까지 말이야. 아, 그 코팔갱이 영감이 떡 나오던 게 저 이게 우리 집 닭구리에 한가리 들어왔지 하던 게 아, 뒤를 봤다 비치지. 넌 바빠서 벽에 딱 붙어서 다 말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이 영감 있지? 이 깔랑한 거 가져다가 이만한 거 가져다가 또 닭굴 문은 받치더라마.
2: 그래.
1: 야, 니 두 시간 동안 니 닭굴 안에 가게 있어봐라. 닭똥 내 사람 싸 취하더라마. 야, 아 그다 지나 바빠서 닭굴 문을 가져다 바늘 빡 터지. 아, 코팔갱이 나오더니 야, 이게 우리 집에 황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슬기 들어왔겠다.
2: 저래.
1: 야, 이 깔망 들어와서 닭구랑 뒤로 봐도 숨쉬더라마.
2: 그래.
1: 야, 곧 쫄본데 내가 어디를 피하게. 아, 이를 피하고, 이를 피하고, 아, 이를 피한다. 아, 풍철이 이게 딱 되자. 야, 내 가뚝이나 얼굴이 넓은 게야. 어디를 내 피할 때 있니? 맨발이 이마를 쫙 맞은 게 있자. 눈앞에 새까만 하면서 자. 눈앞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세요.
2: 그래서.
1: 야, 벌써 떨어졌다. 아, 그 다음 너무 바빠서. 경찰에 아버지! 내 동행이구만! 아, 그 다음에 이 대퇴에서 또 구서 나온다. 구서 나온 게 무슨 얘기하니? 머리란 게 닭털이란 게 가득 묻었지. 아재 매 닭도이란 게 묻었지. 야.
2: 얼마나 했겠다, 너.
1: 말도 말라. 이튿날에 그 사람 그 닭값을 내서 아, 그 집에 온 돼지도 구느라고. 야. 너도 돼지도 구워봤지만 돼지도라는 게 어디 잘 꺼지니? 그래서 꽃게날만 뽀뽀뽀뽀
2: 뜨려니. 옳다 그렇다.
1: 참 버릇이 떨어진다. 버릇이 떨어져서. 야,
2: 잠깐만 있어. 니 있으면 야, 그 집에 그 돼지구시도 꺼져야 하니?
1: 옳다. 그날에 돼지구시를 꾸나 꽃게질을 딱 하자마자 그 돼지 죽이 얼음덩지 있지? 입안에 쑥 들어간다. 엄마가 그 꿀뜨던 놈과 다 마운다.
2: 맛있었겠다. 야,
1: 이만 맛있다는 게 뭐야? 돼지는 그게 맛있다. 하면서 먹어도 야, 그 맛이 별난 맛이네. 자, 보자들.
2: 야, 네 그게야, 그게 네 저 니한테는 보약이 됐다. 보약이
1: 되게. 야, 서보. 어? 이제 뭐가 네 모욕하던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나니?
2: 야, 이게 무슨
1: 야, 소리야, 이게. 게다가 우리 농촌에 올라왔을 때 모욕 타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우석안에서 그 암에 그 아산 그 감에서 모욕했지 그매.
2: 어, 또 왔다, 그건
1: 왔다. 아, 그날은 내 모욕한데 집안 그 좀 뽀약한 말이야. 한참에는 모욕하는데 무지하게 술이 폭취하게 어서 들어오더라 마다. 아, 들어오던 게 무슨 사람 따위보고 빠가지는 그 감에 물이 진짜 포도게 떡먹떡했다. 어째 이 물이 찝찝한 게 이래 아주. 아, 걔네 먹이는 게 다 먹더구나. 야, 서파야.
2: 어?
1: 저기 오는 게 저기 향옥이야?
2: 어? 야, 이게 어제 네 눈에는 향옥이 꼴떡을 들어섰구나. 어?
1: 야, 저 향옥이 옳다야.
2: 어?
1: 옳지.
2: 어, 그래도 향옥이 보는 눈이 딸렸어. 옳은 같다. 어?
1: 야, 저 향옥! 야, 네 소리잖아. 어? 빨리.
2: 야!
1: 야, 빨리, 빨리.
2: 야, 야, 야, 야. 네 향옥이 네 소리잖아. 야,
1: 야, 야, 야, 야, 야. 근데 지표 오사락이 네 소리 되지. 야, 빨리, 빨리.
2: 야, 야, 야!
1: 향옥아! 아, 야!
2: 아이고.
3: 화해갔나요?
1: 야.
2: 역시 이쁘구나, 어? 야. 야, 아이비네때야.
1: 야, 정말 아이비네때야.
2: 우리 인제는 저 갈라진 지 몇, 한 20년 넘었지.
3: 20년이요.
2: 아, 그래, 그렇게 됐지. 야, 집에 아는 몇이나?
3: 둘이요.
2: 문이야.
1: 문이라 되니?
2: 오랑눈이야.
3: 아니요, 딸 둘이야.
2: 딸 둘이야.
1: 누가 딸이야?
3: 에휴, 그래도 아들이 썼지 뭐.
2: 아이고, 야, 야, 딸 줬다, 딸 주세요.
1: 야, 서거야. 어. 너들이 이야기라. 내 가서 아들 가 향옥이 왔다 이렇게.
2: 야야야야.
1: 어?
2: 오라 오라 오라.
1: 어제 그래.
2: 야, 나는 향옥이와 무슨 할 말이 없다야. 너네들이 무슨 이런 할 말이 많겠는데. 너네들 조용한데서
3: 통제해.
1: 야야야야야. 야야. 가지 말아야. 야 가지 말아.
3: 가지 마. 가지 말아.
2: 정말 가지 마.
1: 어어 가지 말아. 가지
2: 말아. 아이 간다.
3: 가지 마. 가지 말아.
1: 어 가지 가지 말아. 야, 형아야. 저만 어서 남편이, 야, 많이 변했다, 야.
3: 야, 오빠.
1: 어?
3: 저 나온다. 마이 컬슨.
1: 야, 그때 우리 집 쳤을 때 저게 요만하던 게야. 어서 많은 아름드리 됐다. 저거라, 저거. 야. 어디 앉아야? 정말 많이 변했다, 야.
3: 야,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완전 농촌하면 다 됐어?
1: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걔도 얼굴은 야, 지금도 이쁘다, 야.
3: 아유, 웃기지 마, 정말. 근데 오빠.
1: 어?
3: 아유, 오빠는 어제 지금도 이렇게 뺀뺀하오, 야.
1: 야, 뺀뺀하다는 게 뭐야? 어서 눈 언제래, 야. 주름이 쫙쫙 간다, 야.
3: 나도 알려. 오빠.
1: 어?
3: 오빠는 북경에다 반사 초록 꾸려놓고 그렇게 잘 지낸다며?
1: 무슨 소리 하네? 가서 애를 쓰는 게 모르겠다. 야, 형아.
3: 야?
1: 그나저나, 야, 오늘 이렇게 집회 몸이 올 거야.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야.
3: 그럴게요. 잘된 사람들이야. 아니, 노름 절반, 자랑 절반. 우시대기는 한창일게요.
1: 야, 그래, 야, 그래. 무슨 소리, 이런 소리야.
3: 오빠.
1: 어?
3: 난이야. 사실 이 모임이 아유다 하다가 방법이 없이 왔어.
1: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 아유 되면 무슨 게 되니? 형아. 난 너를 진짜 보기 싶었다, 야.
3: 아유, 거짓말도 잘하면 주느냐?
1: 야, 정말이다. 난 진짜 너를 보고 싶었다. 야, 넌 내 아이 보기 싶더니?
3: 아유, 우리 같은 게야 반일이 해야지. 남편 병 시중 들어야 되지. 언제 그럴 새 있어? 사실 또 그런 생각 해봤자.
1: 야.
3: 부질없는 생각이지 무슨.
1: 너 남편 저 그 박철이야. 그 병석이 들어오는 지 오라다며?
3: 야, 우리 남편이야.
1: 어.
3: 돈 좀 벌어보겠다고. 송이 벗어 떠들러 갔다가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게 3년째 지금 이러도 못 나오고 있어.
1: 정말 아이 됐다, 야. 야, 형아. 기대야, 그 농촌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들도 야 시내 올라온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기대한테 시내 올라오지 못해.
3: 우리도 올라갔댔어.
1: 어.
3: 아이, 그런데 야 우리 남편으로서 시내에서 겨우나 못 살겠다고 아이 도로 내려오세요.
1: 어.
3: 자기야, 오빠도 알다시피 아무 재간도 없는 게 시내 가서 뭘 하겠어. 에휴, 내 팔자 무슨. 오빠.
1: 어?
3: 내 오빠하고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1: 무슨 얘? 물어봐라.
3: 오빠.
1: 어?
3: 오빠 그때 나를 진짜 좋아했어?
1: 형아, 이미 흘러간 물이지만 나는 그때 진짜 너를 좋아했다야.
3: 오빠, 알마나 그럼 됐어. 오빠.
1: 어?
3: 없어. 이게야. 오빠 물고요.
1: 이게 무슨 게야?
3: 오빠 뭐?
1: 야 이 새끼야! 아스미서만 놀랬다.
2: 야, 너는 무슨 죽음하고 아미랜 보다.
1: 아, 모르겠다. 향호 이제 무슨
3: 오빠, 죽음. 오빠 좀 빨리 뺐어.
1: 뭐야?
3: 팬티야, 팬티.
1: 팬티도 뭐 이런 보험 되지.
3: 빨리 오빠 빨리 가서 뺐어.
1: 야, 야, 그 연애 팬티야.
2: 야,
1: 그 내 연애 팬티야.
2: 야, 이 보도 내 목 있다 야, 글쎄도 야.
1: 아, 내 연애 팬티인데.
2: 이건 명사인데 야, 좀 읽어보자 야.
1: 자, 이랬다. 아, 좀 들어보자. 그때 내가 어떻게 있었는가. 명사인데.
2: 아, 명사 좀 보자.
1: 보자. 어디 있어?
2: 연애 편지. 모두석 오록. 농촌은 광활한 천지로서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
1: 이마 이런 정치기들 개체지야.
2: 나의 가장 혁명적 동지 향옥에게 나는 향옥 동지와 혁명적 항지에서 공산주의 실현될 때까지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어. 우리는 혁명적 동지로서 혁명적 후대를 많이 낳기요. 야, 이거
1: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네 이거 지금 거짓 보관했대.
3: 야. 10년 만에야 물건 정리하며 보니까 아, 이게 벌써 그대로 있어요. 야, 그런데 아, 10년 후에 이 편지 다시 보니까야. 야, 오빠 어? 정말 별났어.
1: 어제?
3: 어제 버리자는 생각보다야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게 됐어. 야. 오빠, 아, 이게 그래도 지나온 내 청춘이 거울이지 않고 뭐야.
1: 아, 더.
3: 그리고야. 밭일이 힘들고 남편 병시 중에 시달리고야 마음이 서글플 때는 그래도 가끔씩 그 편지를 보게 되고 오빠 생각 끝나고 집 좋은 식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아,
2: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어? 어제 그런 거 얼마나 못했니.
3: 오빠 이런 말을 해서 뭐라. 그래도 은순이야 살기 괜찮소. 정책이 좋아서야 제만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1: 그러자.
3: 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알른다고 방서가 되잖아. 겨울이게 되면 땔나무를 해주고 봄이게 되면 뭐든 해주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맙소.
1: 그래.
3: 그리고 우리 남편도야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래도 구멍 해가지고야 나를 돕겠다고. 오빠, 화장 오빠, 오늘 이렇게 오빠네를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반갑소. 정말 기뻐. 난 다시는 오빠네를 못 만나는 걸 알았어.
2: 아이고, 야야야, 웃지 마. 야, 어째 웃지 마, 웃지 마.
1: 야, 나와, 나와. 됐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남편 데리고 북경에 들어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
2: 자, 동현아, 네 정말 생각 잘했다. 어, 가봐 있어. 장호가, 자, 이걸 받아라. 이건 도이다.
3: 이 무슨 도요?
1: 받아라, 내 글쎄.
2: 우리 집회 친구들이 시내에서 여러 번 모여 앉아 댔다. 그 모여 앉을 때마다 너를 얼마나 여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 할까이. 생각나는 게 집회에 나갔던 너가 대대고 생각나는 게 집회 친구들이구나. 이건 집회 친구들이 한 사람 천 원씩 못 와서 너희 남편이 병치를 하나 주는 게다.
1: 맞아.
3: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아.
2: 받아라.
3: 나 오빠 왔어. 난 정말 못 받게. 내 이 돈 어떻게 받아. 오빠 나 절대 못 받겠어.
1: 어떻게 되니.
3: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게.
2: 대충.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접 친구들이 마음을 생각하란 말이다. 진짜가 마음으로 빨리 열어.
1: 어, 받아. 열어.
2: 야,
3: 고맙소. 오빠
1: 됐다.
3: 아, 근데 어째 오빠는 둘 뿐이요? 어제도 철우람. 동자는 왔어?
2: 다 왔다.
1: 다 왔다.
2: 야, 시방 다 정서 부커치기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야, 야!
1: 아, 이상이다, 이제.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연기시에 살고 있는 김혜일 씨가 집처 생활을 추억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연기를 살고 있는 김혜일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농촌에 집처에 내려간 지 48주년이 된 날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한 집처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한양 그립습니다. 눈엎지 못한 생활 형편에서도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생활하던 청춘이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광혼에 들어섰습니다. 하여 오늘 모처럼 집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노래, 집시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혜일 씨의 집시의 친구들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집시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원예사가 꽃을 가꾸듯이 부지런한 가꿈이 필요합니다. 연길시 하남가의 최진무 씨는 결혼 4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아내를 요청해봤습니다. 최진무 씨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김다현의 그냥 웃자라는 노래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노랫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생이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돼주는 노래 마이 웨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신선화 작가님의 글 우리 집 장맛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우리 집 장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 집 밥상에 자주 어우르는 단골 메뉴로는 파, 오이, 된장이다. 무더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오이와 향긋한 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나는 한 끼가 된다. 내가 만든 된장이지만 정말 맛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엄마는 된장에 대한 자부심이 그득하다. 엄마는 마흔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 장을 담갔으니 그 세월이 30년은 훌쩍 넘을 것이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우리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메주를 쏘는 일이다. 겨울에 들어서면 엄마는 달력을 번져가며 언제쯤 메주를 쓸까 날짜를 체크한다. 아무 다른 일에서 안 되고 아무 다른 아버지 생일이 있어서 안 되고 엄마에게 메주 쏘는 일은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중대사다. 메주콩을 삶기 전날부터 우리 집은 분주하다. 사실 그저 메주콩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리는 일이 고작인데 집 전체 분위기가 다소 분주한 느낌이 든다. 아마 메주 쏘는 일을 제법 격식에 맞춰 대하는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일 것이다. 예전부터 엄마는 메주를 쏘는 당일에 머리를 감으면 쏜 메주에 머리카락처럼 검은 곰팡이가 핀다고 했다. 하여 엄마는 메주를 쑤기 전날부터 이튿날 하루 동안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면서 머리 감을 사람들은 미리 감아두라고 신신당부한다. 메주 쏘는 당일이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식구들은 머리를 감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되는데 언제 한번 이마를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다가 엄마한테 크게 혼났다. 우연이겠지만 정말로 그해 메주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엄마에게서 두고두고 잔소리를 들었다. 재작년에 메주 쏘는 날에 또 한 번 머리를 감는 일이 발생했다. 엄마가 분병이 전날부터 신신당부했는데 나와 언니가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던 것이다. 우리 자매는 아차 싶었다. 처음에 엄마는 큰일이라도 난 듯 우리를 흘겨보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어서 짝소라 괜찮을 거라며 통쾌하게 넘겼다. 아버지도 곁에서 일부러 감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메주를 쏘는 날이면 엄마는 신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돌아친다. 보통 커다란 가마에 두 번 콩을 삶는데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가마에 앉힌 메주콩이 팔팔 끓고 있다. 엄마는 콩을 삶기 시작하면 가마가 끓어 넘치지 말라고 된장을 한 주걱 푹 떠서 넣는다. 그리고 시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메주콩이 충분히 다 익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됐다 싶으면 가마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하얀 김에 구수함이 묻어 올라온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분주해진다. 엄마가 메주콩을 건져서 커다란 대야에 퍼놓으면 아버지는 메주콩을 기계에 넣어 보드랍게 간 후 빠른 솜씨로 메주를 빚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메주콩을 쌀주머니 같은 데에 넣고 그 위에 비늘주머니를 씌워 잘 봉한 후 아버지가 그 위에 서서 밟았다. 가마에서 금방 꺼낸 메주콩인지라 맨발이면 뜨거워서 장화 같은 것을 신고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았다. 나도 해보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나의 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평형을 잡아주면서 메수콩 주머니를 힘껏 밟으라고 시켰다. 메수콩을 밟는 일은 1, 2분은 재미있다. 하지만 장시간 뜨끈뜨끈하고 흐물흐물한 메수콩을 밟는 것은 은근히 힘이 든다. 게다가 골고루 꾹꾹 밟아야 콩짜개가 없이 다 으깨질 수 있어서 그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메수콩이 완전히 다 으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메수를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빚어서 볏짚 위에 얹어 놓는다. 간혹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을 메수처럼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손에서 빚어진 메수는 네모 반듯한 것이 이쁘기만 하다. 뜨거움을 참고 메수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에 정성이 듬뿍 묻어있다. 우리 집 장맛은 엄마와 아버지의 손맛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발로 밟지 않고 반자동기계로 쉽게 갈아낸다. 올해에는 아들애가 주걱으로 메수콩을 퍼놓고 아버지가 기계를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손자 덕을 크게 봤다면서 흐뭇해했다. 예전에는 메주를 새끼줄로 묶어 집안 곳곳에 매달아 뒀다. 메수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하기 그지없다. 어제까지 그 냄새가 배어 나는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냄새 난다고 툴툴거리곤 했다. 지금은 창문 쪽에 볕짚을 펴놓고 값빚은 메수를 그 위에 얹어놓고 며칠 건기가 들게 한다. 메주의 표면이 황토색으로 붙어 점차 어두워지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박스에 담아 창고에 내다 둔다. 발효가 시작되고 메주가 띄워지는 과정이다. 장을 담그기 전까지 창고에서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한창 발효 중이라는 뜻이다. 메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고 일부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한다. 바람이 잘 드는 창고에서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색이 더욱 짙어진다. 엄마는 된장국을 드실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맛은 손맛이라고 한다. 나도 엄마가 만든 장맛에 길들여져서인지 남들이 음식점에서 맛있다고 후후 불어가며 들이키는 장국을 난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요즘 들어 부모님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엄마는 저녁상에 올릴 된장을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 올해에는 힘들어서 장을 조금만 담가야겠다고 했다.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된장에 파와 오이를 뚝뚝 찍어 먹다가 문득 올해부터는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전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장을 담그는 법을 익혀두었다가 몇 년 뒤부터는 엄마를 쉬게 하고 내가 직접 장을 담가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밥상에서 농담 삼아 이렇게 뱉었더니 엄마와 아버지는 뜻밖의 그럼 좋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엄마 손맛을 닮으면 내가 만든 된장 맛도 좋을 텐데.

고작 장을 담그는 일인데 꼭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네, 금방 신선화 작가님의 글 우리 집 장맛을 공유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수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몇 수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좋은 글 한 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글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 다툼과 갈등, 오해와 진실 등은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된다. 특히 옳음과 그릇됨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부딪힌다. 누구나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체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사실을 왜곡해서 생기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행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잘못을 제기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할 최선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악으로 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 선택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성실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도서관 전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소설가 매트 헤이거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앨런 부인은 운동자가 생기를 띠며 달빛을 받은 웅덩이처럼 반짝거렸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도서관이 있단다. 그녀가 말했다. 그 도서관에는 서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어. 거기 꽂힌 책에는 내가 살 수도 있었던 삶을 살아볼 기회가 담겨있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야. 후회하는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라도 다른 선택을 해보겠니?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의 삶이 기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도서관이란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 꿈도 꿔보지 못한 일, 꿈을 꿨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인생은 짧아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는 도서관을 찾으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인생의 답은 도서관에 숨어 있습니다.

네. 문득 사람들이 왜 도서관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책이 좋아서일까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책을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양손 무겁게 돌아가는 그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네, 사람들은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읽기를 싫어하는 분이라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남녀로서를 가리지 않고 도서관에 들어서는 표정에는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네, 물론 엄마나 주변의 강요로 인해 억지로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미술관이나 공연장 방문에 못지않게 도서관에 방문하는 것을 즐기죠. 책을 빌려가지 않아도 그냥 책장에 책이 꽂혀있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서가에서 책을 뽑아 자리에 앉아 잠깐 읽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작은 전시를 보며 만족해합니다. 도서관은 건물도 인테리어도 각양각색이지만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서가 주위에 배치된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에 집중하거나 서가 근처에 서서 책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책을 읽을 때만은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도서관의 매력인 것일까요?

네, 생각할수록 도서관은 이상한 공간이죠. 네, 개인적이면서도 공공적이고 답답하면서도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오기 싫다면서도 꾸준히 오는 이상한 나라인 도서관이죠. 네, 오늘도 독서의 재미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전통 음식 가운데 순대를 빼놓을 수 없죠.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추위와 피로가 싹 녹아버리죠. 네, 이렇게 우리 삶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순대는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우리의 맛추억과 문화를 담고 있는 전제로 됐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작품 순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날이다. 그 사이 온 집안이 수험생 하나를 둘러싸고 돌았다. 그랜종이 이제 시험이 끝나기만 해봐라. 너 마음대로 했던 세월은 이제 끝이라고 표현하는 부모들도 있다. 대도시에서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시험을 치는 성인으로 만들기까지 부모가 노심초사해야 할 일이 필세 없다. 그 기나긴 시간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는 날이 왔다. 시골에서 순대를 한다고 하면 최고의 날이었다. 지금처럼 생각만 나면 시장에 나가 사먹고 배달해 먹는 그런 사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이었으니까. 쫄깃하고 잘진 맛의 유혹은 먹다가 배가 불러 또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할 정도였다. 다라라고 해서 커다란 붉은색 비닐 대야를 구들 한가운데 놓고 작업하는데 한 사람이 돼지배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쌀을 부어 넣으면서 만들었다. 혹시 다라라는 단어가 있나 검색해봤더니 대야의 충청도 사투리라고 나와있다. 사투리든 뭐든 고향에서 쓰던 말이 검색에 올라있으니 괜히 반갑다. 순대를 만드는 과정에 어느 구간에서 비거나 헐렁하면 안 되니 속을 골고루 다져놓는 것도 기술이다. 커다란 솥에 앉히면 어느 정도면 익었는지 육안으로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비슷하다 싶으면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피가 배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걸로 판단한다. 원래 돼지배는 하얀데 속을 넣으면서 들어가는 피가 밖으로 비춰져서 연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가 가마를 거치고 나면 검은색으로 익어서 완성이 된다. 칼로 썰어 먹기보다는 한 토막을 손에 들고 입으로 끊어서 먹는 게 더 맛있다. 칼로 베면 크기가 일정하지만 입으로 끊으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알아서 자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굵은 순대보다는 가는 순대를 더 좋아했다. 김치도 줄기와 입 중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갈리듯이 순대도 굵은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낭비라는 게 줄어든다. 중학교 때 동창의 어머니가 순대를 만들어 팔았다. 어느 날 친구들 여럿이 그 집에 모여서 순대 일선을 거들게 됐다. 평생 순대를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놈들이 무슨 도움이 됐으련만 고양이 손도 빌려 쓴다더니 어떻게 해서 끼게 됐다. 제사보다 제밥이 관심이 있다고 일손을 돕는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익히면 어떻게 만포식하겠냐가 더 기다려진다. 어디 한두 솜이나 먹는 나이들인가 그날 어머니는 장사에서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 자식 친구들이 와서 많이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어머니는 흐뭇했을 것이다. 순대도 나름이다. 나의 기억에 순대가 터지면 큰 실패로 하는데 한국에 갔더니 세상에 순대국이라는 게 있다.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봐도 범벅이다. 국을 만들면 속이 다 터져나와서 밥도 죽도 아닌 이상한 음식이 돼버릴 것 같지만 거기 분들은 또 별미로 대우한다. 하긴 고향의 순대와 비교했을 때 안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식자재는 데쳐놓고라도 당면이 들어간 것만 봐도 맛의 반은 가버린다. 일단 당면이 속으로 들어간 순대가 탱탱할 리가 없다. 이 대목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습관된 맛을 잣대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순대의 네이버 사전풀이는 돼지의 창자 속에 고기부치, 두부, 숙주나물, 바, 선지, 당면, 표고 버섯 따위를 익여서 양념을 하여 놓고 양쪽 끝을 동여매고 삶아 익히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다. 혹시 조선에서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더니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집짐승의 배리나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에 고기부치, 두부, 남새, 비, 나달 같은 것을 다져놓고 찌거나 삶아낸 음식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내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많이 노력해도 더 이상 놓을 게 없어서 내용물이 단출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어졌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 익숙해진 맛을 지금까지 쭉 고집하면서 다른 다양한 맛을 밀어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비하면 순대가 내 입맛보다는 훨씬 넓은 포용력을 가졌다. 내용물의 성분이 뭐든 간에 하나로 꼭 감싸서 뜨거운 온도 속에서도 팽창하여 터짐이 없이 끝까지 엉근 모양새로 곱게 완성된다. 순대의 다른 한 부리에는 오징어, 명태, 가지 같은 것에 양념한 속을 넣고 찐 음식이라는 뜻도 있다. 이건 남북의 해석이 똑같다. 내가 살았던 시골에도 고추 순대라는 게 있었다. 오징어와 명태는 흔하지 않았으니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가지는 많았음에도 가지 순대라는 건 또 보지 못했다. 음식은 다양하고 선택은 각자 몫이다.

네,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문학의 감각을 깨우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 지역 졸업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 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 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화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화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내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0: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2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눈물을 훔칠 사이도 없이 콩복듯 하는 총소리를 들으며 급히 정치위원회의 주머니에서 필기장과 하늘색 애기 모자를 꺼내었다. 붉게 물든 흰 종이와 털실 모자에서는 아직도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덕강이는 필기장과 정치위원 동지가 애기한테 주려고 산 모자를 품속에 넣고 정치위원의 시체를 안아올려 마루에 실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발밑에 돌멩이들이 돌돌 굴러내리는 산비탈이어서 사람과 말이 다 똑바로 설 수 없는 데다 발에 상처까지 입어 거듭 애썼지만 정치위원을 마루에 올리지 못하였다. 덕강이는 놈들이 돌격해오는 외침소리를 듣고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키 큰 대추빛 군마도 마치 주인의 심정을 알고 조급해하듯이 온몸을 사납게 흔들며 허웅거렸다. 덕강이는 피끝 생각이 돌아 급히 정치위원을 내려놓고 몸을 날려 말에 올랐다. 그는 말머리를 정치위원 가까이로 돌려 두 발에 힘주어 등자를 걸고 허리를 굽혀 안간 힘으로 정치위원의 시체를 말목 위에 안아 올렸다. 덕강이는 정치위원을 붙잡고 우수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려다가 몸에 지닌 회의 기록을 생각하고 하는 수 없이 멈춰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1: 우수! 우수! 빨리 철수해!
0: 우수는 덕강이가 정치위원을 구원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말에서 내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놈들을 저격하였다. 그는 몸에 여러 군데 부상을 입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두 자루의 싸창으로 번갈아 적들을 향해 사격하였다. 오른손에 쥔 총의 탄화를 다 쏘면 왼손에 총을 휘두르는 동시에 총을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또 탄화를 채웠다. 우수는 덕강이의 외침 소리를 듣고 간신히 말 앞으로 기어갔다. 그는 악을 써서 등자를 잡고 몸을 일으켜 말 잔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다리도 채 못 넘기고 까무러쳐 버렸다. 덕강이는 우수의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오모 사격하였다. 눈앞에 다가온 걸 보니 우수는 발간 등에 가로 엎드려 있었다. 몇 번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 또 눈물이 솟구쳤다. 덕강이는 우수를 먼저 보내고 뒤를 향해 사격하며 고삐를 휙 낚아챘다. 대추빛 군마는 고개를 축혀들고 내굽을 날려 노한 질풍마냥 앞으로 내달았다.

0: 우탄장이 집안에 들어서 보니 각 영에서 회의하러 온 지휘관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들 침통한 눈길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옛 전우의 시체 옆에서 돌아왔다는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눈썹을 힘있게 쪼푸리고 낯색을 더욱 흐렸을 뿐이었다. 우탄장은 여럿에게 앉으라고 눈짓을 보내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1: 동무들, 회의를 시작합시다. 상급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내일 출발하여 놈들이 심장 속에 들어가 한바탕 전투를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전 계획을 토의합시다.
0: 그들의 마음은 매우 침통하였다. 슬픔은 그들의 가슴을 물어뜯었다. 그러나 우탄장의 침착한 기색을 보고는 안정되어 긴장하게 작전을 토의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우탄장은 지휘관들을 둘러보며 정치위원의 말을 꺼내었다.
1: 돌아가면 정치위원 동지가 희생된 소식을 전사들에게 알려주시오. 오후에 전체 단이 모여 추도회를 열겠소. 전사들이 출전하기 전에 정치위원의 령과 앞에서 선사하고 그의 원수를 갖게 해요.
0: 그는 참모장에게 물었다.
1: 도장 거점은 어느 밥동이 관하라?
2: 다처범의 부대입니다.
1: 좋소. 이 원수를 기억해둡시다. 그 늑다리 개놈이 돼지는 걸 꼭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소.
0: 지휘관들이 돌아가자 우탄장은 전신이 물러앉는 것만 같았다. 그는 상모 소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으나 손이 떨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의 인내력이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맥없이 의자에 앉았다. 얼굴이 몹시 축가고 파리해져서 단번에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정치위원회 회의 기록책을 천천히 펼쳤다. 회의 때 그의 마음은 이 책에 기록한 상급의 지시에 몽땅 집중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위에 글자가 똑똑지 않았고 눈에는 온통 붉은 피만 안겨왔다. 되니어 정치위원의 모습도 그의 머릿속에서 뚜렷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건강한 당일꾼이 어떻게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자기 혼자서의 극복 못할 난관을 함께 뚫고 나가고 전투 승리를 뒷받침하였던가를, 그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토비들 속에 깊이 들어가 류빠의 부대를 쟁취하여 혁명의 령량으로 만들었으며 희생되는 순간에도 혁명을 잊지 않았는가를 회상해 보았다. 우탄장은 생각할수록 정치위원의 고상하고 귀중한 존재를, 그를 잃은 슬픔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눈곱이 축축히 젖어올랐다. 드디어 앞이 몽롱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을 덮고 눈물을 닦으며 기운을 내어 일어나서 창가에 다가섰다. 창문 밖에 명랑한 햇빛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또 정치위원회 안에 후민의 모습이 밟혀왔다. 그렇다. 후민은 훌륭한 공산당원이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 어머니에게 불길한 소식은 그렇게도 아프고 무거운 것이었으나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비애에 잠기지는 않았다. 후민은 완강하게 일어서서 남편의 전우를 향해 굳세게 맹세를 다졌다.

0: 절대 진명동지의 길에 어긋나지 않게 용감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전 몸이 추석이만 하면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어요. 애기 아버지 말이 옳아요. 애를 료명이라 부르겠어요. 이 아버지 항일전쟁 승리에 료명을 앞두고 희생했어요. 전 꼭 이 애를 한날의 승리에 바치겠습니다.
1: 우탄장은 그의 말을 듣고 이 옛 전우가 두고 간 아내 앞에서 다른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후민을 위안하려고 준비하였던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의 작은 손만 육토록 꼭 쥐고 있었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우탄장은 몸을 돌렸다. 언제 왔는지 덕강이가 뒤에 서 있었다. 우탄장은 그의 온몸에 핏자국과 울어서 벌겋게 된 눈을 바라보며 약간 놀라는 기색을 지었다.
2: 동무는 왜 아직도 상처를 처치하지 않았어? 내가 동무에게 뭐라고 했는지 있었어?
3: 아닙니다, 단장 동지. 제가 정추연 동지를 호위하지 못했습니다. 절 먼저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의 마음속 아픔이 상처보다 더 괴롭습니다.
1: 덕강이가 고집을 쓰는 것을 본 우탄장은 저도 모르게 성난 뜻도 하고 자식을 무척 사랑하는 부모의 잔정인 뜻 또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 엄하게 꾸짖었다.

0: 그러나 인차 속을 누짝치고 아무 소리 없이 덕광의 손을 끌고 고추 위생대로 갔다. 덕광이가 상처를 처치할 때 우탄장은 아들을 가보았다. 매우 용감한 여자인 그의 아내는 농민 폭동 때 어느 한 격전에서 많은 사람과 남편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사한 후 아들은 줄곧 그를 따라 깊은 산중과 포연 속에서 뒹굴며 자라났다. 아버지로서 그는 어머니를 여인 아들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평소에 그는 거의 아들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전사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을 놓았다. 한 번은 부대가 밤중에 이동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총망 중에 우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야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우탄장은 부대가 급히 행동해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그만 내버려 두라고 하였다. 다른 전사들도 부대가 떠나자 곧 놈들이 마을에 들어왔기에 우수를 찾기는 글렀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팔수 아바이만은 신심을 잃지 않고 꼭 찾아오리라고 마음먹었다. 결국은 나팔수 아바이가 진명정치위원에게 허락을 받고 마을에 살그머니 더듬어 들어갔다. 그가 가보니 우수는 그때까지 구들에서 단잠이 들어있었다. 그들이 돌아온 후 우탄장은 아들을 위안해 죽이는커녕 도리어 한바탕 꾸짖어서 울려놓았다. 아들이 좀 크자 판에 전사로 내려보냈다. 후에 진명정치위원이 우수를 탐부에 소환하여 아버지의 련락병을 시켰다. 기실 우두케라고 어찌 이위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랴. 그의 사랑은 보통 부모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모든 전사들을 대하는 것 같은 엄숙한 사랑이었고 아들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자기는 아버지 무릎 위의 어린애가 아니라 적을 무찌르는 전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사랑이었다. 우수도 이에 습관되었다. 그는 판장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되었다. 판장은 그에게 있어서 순수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자기가 특별히 얻는 것이란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한 요구이며 더욱 위험하고 강고한 과업이었다. 우탄장은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들을 주시해 보았다. 우수는 눈을 감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누가 자기 머리를 오르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거의 볼 수 없던 아버지의 애무에 감동되었는지 눈곱을 적시며 가볍게 속삭였다.
1: 아버지...

집합 나팔 소리가 울렸다. 오탄장은 즉시 아들의 곁을 떠났다. 성매와 수연이는 팔로군의 동복을 거두려 농촌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서로 만나 어깨 겹고 구애로 발걸음을 다그쳤다. 해가 뜨자 서리가 녹아서 누기가 많았다. 길가의 메마른 풀들은 방금 물에서 건져낸 듯 물방울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산에서 나무하는 남녀들이 쾅쾅 나무 찍는 소리에 맞추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골짜기에서는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놈들은 그 어떤 물품도 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엄밀한 봉쇄를 실시하였다.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조직 령도하에 자급자족의 대생산 운동을 벌렸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은 목화로 실을 뽑고 천을 짰고 해나무꽃과 진흙, 숯검댕이 등으로 물감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여 옷을 지었다. 그들은 돼지 가죽을 잘 이겨 신을 만들고 석유가 없으면 목화씨 땅콩과 콩으로 기름을 짜서 등잔을 켜고 부시통과 강판 조각으로 성냥을 대신하였다. 사람들은 밭에서 산에서 자기의 두 손으로 팔로군을 운호하고 자신을 먹여 살렸다.

0: 드라마 숨바귀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구세계 베이징 시간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고향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따뜻한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고향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과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파란 고무신을 감상하면서 동료의 추억을 떠올려봅시다.

곤춘시에 살고 있는 오순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순철 씨 부부는 해마다 이맘때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별을 보면서 흐뭇해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네 식구가 오붓하게 아기자기 살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엿한 직장인이 된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려 이젠 힘든 농산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오순철 씨 부부는 평생을 지어온 농사를 그만둘 수 없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식들도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연결을 요청해 왔는데요. 오순철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에자 씨가 흥경강성 계동현 계림공사 계림사대에 계시는 어머니 류순례 씨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에자 씨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고 지금도 자식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리에자 씨는 우리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요청한 소품 집제호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남편아! 내 두 번째 고향! 야, 저 도망가서 못 갈 때도 어제 같았던 게 벌써 20년이나 지났구나.
2: 야, 빨리 오라, 빨리. 그래. 야, 다보다. 그래. 됐다.
1: 아, 좋다. 고향.
2: 어? 어째 저 향옥이 아직도 아이오니?
1: 글쎄 말이다. 야, 저 아이오상이래, 쟤?
2: 어째 아이오겠냐?
1: 야, 가사준심이 어디서 하겠니?
2: 야, 이 좋은 모임이 어째 아이오겠니? 야.
1: 어?
2: 너는 정말 향옥이 그 기당이 보기 쉽지?
1: 어? 야, 어째 아이 보기 쉽게, 야. 첫사랑인데, 야. 그래, 정말 진짜 그래. 보기 쉽다, 야.
2: 야, 누님들은 그때 얼마나 그 다정했니?
1: 야, 그때 넌 벌써 눈치 챘지?
2: 야, 눈치 마 챘겠니? 네 연애 편지도 내 날라다 줬겠구만.
1: 그랬던가?
2: 어째 벌써 잊어먹었니?
1: 야, 이마야. 너도 그때 그 향옥이를 따랐지? 뭐 조식 담아한세 하면서 향옥이 집에서 다섯 구서 내가던게
2: 헐떡헐떡 그때는 좀 조식 담아하면서 좀 연애를 걸까 했대. 가 어디 말을 듣대. 그저 말마다 김동희 지금 동희 오빠 지금 동희 오빠 얘기를 그래나 합소수야 입장 봉자 쪽으로 살기는 없겠지.
1: 네 봉자가 그랬던가?
2: 야야야야 그런데 내 무조 조금 받아 올라간다며. 난 너희들이 그저 된다 했다. 근데 어떻게 돼 갈라지?
1: 야, 기다 나 향옥 가정 정말 진짜 살자고 했다.
2: 아, 그래?
1: 아, 그런데 그 향옥이 우리 집에 가져오자마자 가 얼마 적극적인데.
2: 옳다.
1: 뭐 입단단다, 뭐 입단단다 하면서 가는 기다 벌써 농촌에 불이 박자 마음 먹었던구나.
2: 옳다. 야,
1: 가 기다 사서 얼마 재빨라.
2: 옳다. 너는 워낙 정치를 입다 견정하지 못한 게. 아, 그렇게 정치 입장 결정한 그 향옥이 한테 어떻게 되니? 야, 넌 정말 중학교 때 홍명이도 못 들었대.
1: 야, 이 새끼야.
2: 그저 농촌에 내려와가지고 닭이나 잡아먹고 개나 잡아먹는 게 어떻게 되니?
1: 야. 그래서 닭이나 개를 잡아와대야. 집채 호자라기 니 제일 많이 먹더구나.
2: 됐다, 야. 그때도 맛있게 먹었다. 야. 그런데 야, 니 그... 달고 도둑질하다 누구니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잡혔던가?
1: 야, 그 코팔갱이 영감이네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잡혔잖아.
2: 옳다. 야. 네 닭구리에서 한 2시간 있었댔지? 어?
1: 야, 말도 말라. 야, 달고 딱 쥐자마자 이제 아, 달기랑 그 꾹꾹꾹꾹 때깔 말이야. 아, 그 코팔갱이 영감이 떡 나오던 게 저기 우리 집 닭구리에 한가리 들어왔지 하던 게 아, 니리 봐도 삐지지. 넌 바빠서 벽에 딱 붙어서 나말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이 영감 있지? 이 깔랑으로 가져다가 이만하고 가져다가 또 닭굴 문은 빠지더라마.
2: 그래.
1: 야, 니 두 시간 동안 니 닭굴 안에 가게 있어봐라. 각 동네 사람 싸 취하더라마. 야, 아 그래서 지나 바빠서 닭굴 문을 가져다 빨리 빡 쳐주. 아, 곧바로 영감이 나오던 게 야, 이게 우리 집에 황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슬기 들어왔겠다.
2: 저래.
1: 야, 이 깔망들어와서 닭굴 안에 뒤로 봐도 쑤시더라마.
2: 그래.
1: 야, 곧 돌면 내 어디를 피하게. 아, 이를 피하고, 이를 피하고, 아, 이를 피한다. 아, 품절 이게 딱 되자. 야, 내 가뚝이나 얼굴이 넓은 게야. 오늘은 내 피할 때인데. 맨발이 이마를 쫙 맞은 게 있자. 눈앞에 새까만, 새까만 하면서 있자. 눈앞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자. 야, 벌써 떨어졌다. 아, 그 다음 너무 바빠서. 경찰에 아버지! 내 동행이구만! 아, 그 다음에 이 대퇴에서 또 구서 나온다. 구서 나온 게 무슨 얘기하니? 머리란 게 닭털이란 게 같은 묻어지. 아재 매 닭털이란 게 묻어지. 야.
2: 얼마나 했겠다, 너.
1: 말도 말라. 이튿날에 그 사람 그 닭값을 내서, 그 집에 온 돼지도 구느라고. 야. 너도 돼지도 구워봤지만 돼지도라는 게 어디 잘 꺼지니? 그래서 꽃게 날만 뽁뽁뽁뽁
2: 들어가니 옳다 그렇다
1: 세상 버릇에 떨어진다 버릇에 떨어져서 야.
2: 야 가만 있어 니스마 야 그 집에 그 돼지 구시도 꺼째야니?
1: 옳다 그날에 돼지 구시를 끊어 꽃게질을 딱 하자마자 그 돼지 죽이 얼음덩지 있지? 입안에 쑥 들어온다 엄마가 그 뒤집어 놓은 거 다 마우다
2: 맛있었겠다, 야.
1: 야, 이만 맛이 다른 게 말이야. 돼지는 그게 맛이 다 밥에서 먹어도 야, 야, 그 맛이 별난 맛이네. 쫙 꽂아들었어, 꽂아들.
2: 야, 네 그게요, 그게 네 저 니한테는 보약이 됐다.
1: 보약이 되게. 야, 서포. 어? 이 자복아, 네 내 모욕하던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나니?
2: 야, 이게 무슨
1: 야, 야, 야.
2: 소리 아니야, 이게.
1: 게다가 우리 농촌에 올라왔을 때 모욕탈한 게 어디 있어? 어. 그래, 우리 우석한에서 그 암에, 그 나선 그 감에서 모욕했지, 그러면.
2: 어, 또, 또, 그건 옳다.
1: 아, 그날은 내 모욕한테, 집안 그저 뽀얗 하는 말이야. 어. 한참에는 모욕하는데, 어. 아, 무지하게 술이 폭치한 게 어서 들어오더라마다. 아, 들어오던 게 무슨 사람 따위보고. 아가씨는 그 감에 물이 진짜 포도게 똥먹대겠다. 어째 이 물이 찝찝한 게 이래, 아주. 아, 걔네 먹기는 걔도 다 먹더구나, 무지. 야, 서파야.
2: 어?
1: 저기 오는 게 저기 향옥이야?
2: 어? 야, 이게 어제 네 눈에는 향옥이 꼴떡 들어섰구나. 어?
1: 야, 저 향옥이 옳다야.
2: 어?
1: 옳지.
2: 어, 그래도 향옥이 보는 눈이 딸려서 얼어 갔다. 어?
1: 야, 저 향옥! 어? 야, 어? 네 소리잖아. 어? 빨리.
2: 야!
1: 야, 빨리 어, 빨리.
2: 야, 야, 야, 야. 니 향옥이 니 소리래.
1: 야야야야야. 근데 지표 오자락이 니 소리 되지. 빨리 빨리.
2: 야야야.
1: 향옥아. 어야.
2: 야야야야.
1: 빨리 올라. 야야야.
2: 아이고.
3: 오래갔나요?
1: 야.
2: 역시 이쁘구나. 야야야. 야 아이비네 때야.
1: 어 정말 아이비네 때야.
2: 우리 이제는 저 갈라진 지 몇 한 20년 넘어.
3: 20년이야.
2: 아 그래 그렇게 됐지. 야 집에 아는 몇이나?
3: 둘이야.
2: 둘이야?
1: 둘이나 되니?
2: 오람누이야?
3: 아니요 딸 둘이야.
2: 딸 둘이야? 누가
1: 딸이야?
3: 에휴 그래도 아들 있었지 뭐.
2: 아이고 야야 딸 좋다 딸 좋다.
1: 야 서보야 어. 너들이 이야기해라. 내 가서 아들 가 향옥이 왔다 일어줄게.
2: 어. 야야야야.
1: 어?
2: 오라 오라 오라.
1: 어서 그래.
2: 야 나는 향옥이하고 무슨 할 말이 없다야. 너네들이 무슨 이런 할 말이 많겠는데? 너네 또 조용한데서
3: 중계해.
1: 야야야야야. 야야 가지 말아. 야야 가지 말아.
3: 가지 마. 가지 말아.
2: 정말 가지 말아.
1: 어어 가지 말아. 가지
2: 말아. 정말 아이 간다.
3: 가지 마. 가지 말아.
1: 어 그렇지 가지 말아. 야 형아야. 정말 어서 남편 야 많이 변했다 야.
3: 오빠,
1: 어?
3: 저 나온거 많이 컸지.
1: 야, 그때 우리 집 줬을 때 저게 요만하던 게야. 어서 뭐는 아름드리 됐다. 저거 봐라, 저거. 야, 어디 앉아, 야. 정말 많이 변했다, 야.
3: 야,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완전 농촌하면 다 됐어?
1: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걔도 얼굴은 야, 지금도 이쁘다, 야.
3: 에휴, 웃기지 마, 정말. 근데 오빠.
1: 어?
3: 아유, 오빠는 어제 지금도 이래 뺀뺀하오, 야.
1: 야, 뺀뺀하다는 게 뭐야? 어서 눈 오지래, 야. 주름이 쫙쫙 간다, 야.
3: 하나 더 알려. 오빠.
1: 어?
3: 오빠는 북경에다 가서 저를 꾸려놓고 그렇게 잘 지낸다며?
1: 무슨 소리 하네? 가서 애를 쓰는 게 모르겠다. 야, 형아.
3: 야?
1: 그나저나, 야, 오늘 이렇게 집회 모으면 어디 가야?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야.
3: 그럴게요. 잘된 사람들이야. 아니, 노름 절반, 자랑 절반. 우시대기는 한창일게요.
1: 야, 그래, 야, 그래. 무슨 소리, 이런 소리야, 아니.
3: 오빠.
1: 어?
3: 난이야. 사실, 이 모임에 아여다 하다가 방법이 없이 왔어.
1: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니 아이가 되면 무슨 일이니? 형아. 난 너를 진짜 보기 싶었다, 야.
3: 에휴, 거짓말도 잘하면 주느냐?
1: 야, 정말이다. 난 진짜 너를 보고 싶었다. 야, 넌 내 아이 보기 싶더니?
3: 에휴, 우리 같은 게야 반일이 해야지. 남편 병 시중 들어야 되지. 언제 그럴 새 있어? 사실 또 그런 생각 해봤자.
1: 야.
3: 부질없는 생각이지 무슨.
1: 너 남편 저 그 박철이야. 그 병석이 들어오는지 오라다며?
3: 야, 우리 남편이야.
1: 어.
3: 돈 좀 벌어보겠다고. 송이버섯 떠들러 갔다가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게 3년째 지금 이러도 못 나오고 있어.
1: 정말 아이 됐다 야. 야 형아 그때야 그 농촌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들도야 시내 올라온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어째 시내 올라오지 못해.
3: 우리도 올라갔댔어.
1: 어.
3: 아이 그런데야 우리 남편이 시내에서 겨우나 못 살겠다고 아이 도로 내려오세요.
1: 어.
3: 자기야 오빠도 알다시피 아무 재간도 없는 게 시내 가서 뭘 하겠어. 에휴 내 팔자 무슨. 오빠.
1: 어?
3: 내 오빠하고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1: 무슨 게? 물어봐라.
3: 오빠.
1: 어?
3: 오빠 그때 나를 진짜 좋아했어.
1: 향호아. 이미 흘러간 물이지만 나는 기대 진짜 노릇소야다 야.
3: 오빠 알마나 그럼 됐어. 오빠
1: 어?
3: 어서 이게야 오빠 물고요.
1: 이거 무슨 게야?
3: 오빠 야,
1: 야 이 새끼야. 야, 아승이처럼 놀랬다.
2: 야, 너네 무슨 주고받고 하면 이래. 보자.
1: 아, 모르겠다. 향옥 이제 무슨
3: 오빠, 주고받고. 오빠, 좀 빨리 뺐어.
1: 뭐야?
3: 팬티야, 팬티.
1: 팬티도 뭐 이래, 보면 되지.
3: 내 오빠 빨리 뺐어.
1: 야! 야, 그 연애 팬티야. 야, 야, 야. 야, 그 내 연애 팬티란데.
2: 야, 이 보도 내 목이 있다, 야. 글쎄, 야.
1: 아, 내 연애 팬티란데.
2: 야, 이건 명사인데, 야. 좀 읽어보자, 야.
1: 자, 이럴 때. 아, 좀 들어보자. 기대 내가 어디 있었는가. 명사인데.
2: 아, 명사 좀 보자.
1: 보자. 어디 있어?
2: 연애 편지. 모두석 오록. 농촌은 광활한 천지로서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
1: 이마 이런 정신이다 개체지야.
2: 나의 가장 혁명적 동지 향옥에게 나는 향옥 동지와 혁명적 항진에서 공산주의 실현될 때까지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어. 우리는 혁명적 동지로서 혁명적 후대를 많이 낳기요. 야, 이거
1: 봐. 야야야야야야야. 아, 네 이거 지금 거지 보관해대. 야.
3: 10년 만에야 물건을 정리하며 보니까 아, 이게 벌써 그대로 있어요. 야, 그런데 아, 10년 후에 이 편지 다시 보니까야. 야, 오빠 어? 정말 별났어.
1: 어제.
3: 어제 버리자는 생각보다야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게 됐어. 야. 오빠, 아, 아 이게 그래도 지나온 내 청순이 거울이지 않고 뭐야.
1: 아, 옳다.
3: 그리고야. 반일이 힘들고 남편 병시중에 시달리고야 마음이 서글플 때는 그래도 가끔씩 그 편지를 보게 되고 오빠 생각도 나고 집 좋은 식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아,
2: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어? 어제 그런 거 얼른 말 못했네.
3: 오빠 이런 말 해서 뭐라. 그래도 은순이야 살기 괜찮소. 어. 정책이 좋아서야 제만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1: 그러지 않고.
3: 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알른다고 방조가 되잖아. 겨울이게 되면 땔나무를 해주고 봄이게 되면 뭐든 해주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맙소.
1: 그래.
3: 그리고 우리 남편도야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래도 구멍 해가지고야 나를 돕겠다고. 오빠 화장 오빠 오늘 이렇게 오빠네를 만나고 나니까야 정말 반갑소. 정말 기뻐. 난 다시는 오빠네를 못 만나는 거라.
2: 아이고 야야야 울지 마. 야 울지 마.
1: 야 나와 나와.
2: 됐다.
1: 장호,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남편 데리고 북경에 들어와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
2: 자, 동현아, 네 정말 생각 잘했다. 어, 가봐 있어. 장호가, 자, 이걸 받아라. 이건 도이다.
3: 이게 무슨 도요?
1: 받아라, 안 돼, 그치?
2: 우리 집회원 친구들이 시내에서 여러 번 모여 앉았댔다. 그 모여 앉을 때마다 너를 얼마나 여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할까? 생각나는 게 집표에 나갔던 너가 대대고 생각나는 게 집표 친구들이구나. 이건 집표 친구들이 한 사람 천 원씩 못 와서 너희 남편이 병치를 하나 주는 게다.
1: 맞아.
3: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아.
2: 받아.
3: 야 오빠 왔어. 난 정말 못 받게. 내 이 돈 어떻게 받아. 오빠 나 절대 못 받겠어. 오빠.
1: 어디?

0: 이러니.
1: 엄마 나 이런 절대 못 받게.
0: 됐지. 이걸 돈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저 친구들이 마음을 생각하란 말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빨리 와.
2: 어, 가자. 야,
0: 야.
1: 고맙소. 오빠.
2: 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아, 근데 어째 오빠네 둘 뿐이요?
0: 응?
1: 아, 그리고 철우람.
0: 어,
1: 동자는 왔어.
0: 어, 간다 왔다.
2: 다 왔다.
0: 야, 지방 다 정서 붙어치기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야, 야.
2: 아, 이제 이다 이제.
0: 야, 야.
2: 야, 야, 야, 야. 다 오이 왔다. 다 오이 왔다. 야,
0: 빨리
2: 와라. 야.

0: 연교시에 살고 있는 김혜일 씨가 집처 생활을 추억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연길에 살고 있는 김혜일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농촌에 집처에 내려간 지 48주년이 된 날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한 집처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한양 그립습니다. 눈얽지 못한 생활 형편에서도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생활하던 청춘이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광혼에 들어섰습니다. 하여 오늘 모처럼 집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노래, 집시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혜일 씨의 집시의 친구들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집시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원예사가 꽃을 가꾸듯이 부지런한 가꿈이 필요합니다. 연길씨 하남가의 최진무 씨는 결혼 4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아내를 요청해봤습니다. 최진무 씨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파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내 고향 경변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든 타향살이에도 항상 그리운 고향. 고향에는 동년의 추억이 아름다운 동화처럼 남아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 품 같은 고향 사랑을 떠올려보면서 노래 가는 세월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흥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모인정.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표현은 현대적인 문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된 속담 중 하나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대개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또는 공적 공간에서의 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속담의 기원을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물고기와 같은 음식을 대문 밖에서 구워 먹는 것이 불경스럽거나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예의였고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사회적 체면을 망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공의 공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속담을 풀어보며 그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고대 중요한 단백질원 중 하나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식사로 사용했으나 물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음식 준비 방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구이 형태로 먹을 때 특히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 이를 구워 먹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 대문 앞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부주의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초래하거나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바로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즉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공의 예절이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동이 핵심적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그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방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부족을 나타내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편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그 순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본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서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속담의 교훈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상대방과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회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짓고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불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속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예절과 상호 존중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배려, 예를 들어 SNS에서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과 여건을 고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예의,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 그 행동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려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 속담은 그 자체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더욱 풍요롭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 그것은 곧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며 결국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은 배려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하루를 보내다 문득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거나 괜히 예민해지고 분명 잠도 잤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거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 섭취가 필요할 때 몸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지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갈증이 나면 입이 마르고 휴식이 필요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듯이 특정 영양이 부족해질 때도 몸은 나름의 언어로 이를 알립니다. 고기 섭취와 관련된 신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반드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며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과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원하고 있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입니다.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고 생활 리듬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몸이 전반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단 음식을 찾게 되지만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자극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과 회복 재료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는 근육과 혈액, 면역 체계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몸이 회복 국면에 있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성격이나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기 쉽지만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때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식사량은 충분한데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꾸만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포만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밀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배부르다고 느끼지만 필요한 성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감정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저하 역시 눈여겨볼 만한 신호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으며 말이나 행동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게을러졌다고 자책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뇌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며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영양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반이 약해지면 생각은 흐려지고 판단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라면 금세 괜찮아질 피로가 오래 남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몸살처럼 뻐근함이 지속된다면 이는 몸이 스스로를 복구할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기는 조직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시기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배고픔보다는 회복이 더디다는 감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의 형태로도 몸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소에는 크게 끌리지 않던 음식이 유독 눈에 들어오거나 채소나 가벼운 음식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감각이나 묵직한 식감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될 때 이는 몸이 더 밀도 있는 영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식욕을 누르기보다는 왜 이런 욕구가 생겼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호들이 반드시 극단적인 결핍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항상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야 경고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때 비교적 조용하고 애매한 형태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생활 습관이나 정신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언어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고기 섭취를 필요로 할 때 보내는 신호는 배고픔이라는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운, 감정, 회복, 집중, 만족감처럼 일상의 여러 층위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신호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고기 섭취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판단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소모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움직임 속에서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되며 혈액과 세포 역시 일정한 주기로 새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사가 가볍거나 특정 식품군에 치우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겉보기에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때 몸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재료를 찾기 시작하며 그 요구가 식욕이나 컨디션의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 분명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빠르게 소모되는데 이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단순히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는 몸이 원하는 안정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다 묵직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찾게 되며 고기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평소와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더라도 체감되는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힘뿐만 아니라 움직인 뒤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 준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는 쉽게 쌓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고기, 섭취 욕구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위해 보내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식단을 가볍게 유지하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결핍에 더 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큰 불편함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컨디션 저하나 허기와는 다른 공허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고기, 생각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인 역시 몸의 요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몸은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물리적인 지지를 원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는 씹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만족을 주고 식사 후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을 찾고자 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지치고 허한 날에 고기 요리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환경, 계절, 활동, 감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시기에는 가벼운 식사가 잘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보다 밀도 있는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이전의 기준만을 고집할 때 발생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면 그 표현은 점점 더 강해지거나 불편한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는 이를 단순히 참아야 할 유혹으로 보지 않고 현재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식사가 지나치게 단조롭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몸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면 식사에 대한 선택 역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배경에는 에너지 소모, 회복의 필요, 정서적 안정, 생활 리듬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따르기보다 차분하게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몸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가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지금 이런 신호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훨씬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식사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를 특정한 선택이나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면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이 지치고 회복을 원할 때 이를 무시한 채 의지만으로 버티려 하면 오히려 컨디션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몸의 상태를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면 식사 후의 만족감은 물론 전반적인 안정감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이나 빈도를 따지는 문제라기보다 식사 전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고기만으로 채우기보다 다른 음식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은 보다 편안하게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가진 든든함과 회복력을 살리면서도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이나 원칙보다도 식사 후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편안함이 남는다면 그 선택은 현재의 몸에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찾는 신호를 계기로 생활 전반을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충분히 쉬지 못했다면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휴식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종종 여러 요구를 하나의 신호로 묶어보내기 때문에 고기 섭취 욕구 뒤에는 휴식이나 안정에 대한 갈망이 함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와 더불어 스스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도 함께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의 태도 역시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먹거나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식사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며 맛과 식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고기를 포함한 어떤 음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특히 몸이 회복을 필요로 할 때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의 신호는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억지로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신호를 하나의 대화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가장 건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기 섭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몸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셈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 식사는 점점 더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결국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는 우리에게 지금의 속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계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된다면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회복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0: 월요일.
1: 네, 월요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네,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은 분명 힘이 나지만 주말의 여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네, 월요일이야말로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상쾌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한 주의 요정을 설계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주도 화이팅이라고 다짐하면 네, 오히려 월요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진다.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마스크팩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마스크팩의 주요 기능은 단기적인 보습과 영양 공급이지만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우선 피부는 자연적인 자가 복구 및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과도한 마스크팩 사용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요수분 불균형, 피부 건조, 기름기 또는 알레르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일부 마스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 균형을 파괴하여 피부 염증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마스크팩 제품의 성분과 품질이 각기 다르며 일부는 쉽게 자극되고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일 관리 제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외선 차단,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피부 국부적 관리의 기초는 일상적인 청결, 보습 및 자외선 차단이어야 하며 마스크팩은 일상 필수품이 아닌 보충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네, 마스크팩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손주를 돌보는 로이는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호적에 관계없이 매달 지급된다. 국가 기초보조금은 매달 300원, 지방에서 추가로 200에서 800원을 지급한다. 네, 최근 이러한 세대 간 돌봄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며 육아 가정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가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도는 내용은 현행 국가 육아 보조금 정책에 대한 오해, 네, 짜집기와 과장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우선 인터넷에서 언급된 문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은 정책 해독 형태로 나타났지만 문건 번호, 발부 기관, 공식 링크 등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출처 없음, 문건 번호 없음, 약관 없음의 산모 정책입니다. 네, 여러 지역의 위생건강 부문에서도 이러한 문건을 접수하거나 발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은 국가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한 억지 주장입니다. 2025년 7월 국가유가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관계없이 매년 3,600원의 보조금을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0세에서 3세 영유아이지 네, 저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 호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포자들은 상당한 공을 들여 노인이 주 돌봄자여야 하며 주당 돌봄 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주 돌봄자에게 매월 200에서 800원 지급,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은행카드로 직접 입금,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면제 등 많은 세부 내용까지 조작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전적으로 허구입니다. 대중은 정책 정보를 얻을 때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인터넷상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절대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엔 사천성 너조시 합강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거진 벽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5번째는 아늑한 덩천복제 동네 복보입니다. 네, 복보 고진에 들어서면 푸른 산이 둘러선 가운데 세 갈래 강물이 하얀 비단띠처럼 동네를 감돌고 그 사이로 높고 낮은 고상가옥들이 조화롭습니다. 사면의 산이 둘러선 복보는 벌써 8,900년 전에 동네가 형성되어 번성을 거듭해왔습니다. 산간 오지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절을 많이 지어 종교의 소망을 의탁하면서 불교의 보호를 의미해 불의 보호를 받는 의미로 불보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500년 전에 동네 전체가 불에 타서 제로 되었고 네, 동네를 복구하는 중에 거리에서 커다란 자갈을 파냈고 그 자리에 다시 도장을 새로 세워 새로운 도장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건국 후에 불보라는 이름을 복보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옛 동네 벽보로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건물이 바로 4, 500년 전의 건물인 토지묘입니다. 이름은 절이지만 얼핏 보면 일반 가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벽보에는 절이 많아서인지 절의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 가옥과 유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절들에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주거하기 때문에 더욱 일반 가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가와 비슷하고 절에 사람들이 주거하지만 액자와 돌사자, 기둥, 비석 등 문화재에서 이곳이 정교의 도장인 절이나 암자임을 선명하게 나타내면서 종교적 분위기를 짙게 풍깁니다. 1841년에 축조한 회룡교는 길이가 25m, 너비가 4m에 달하는데 다리 조항에 흰 구름을 탄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리에는 청석을 깔았고 난간은 역시 청석을 조각해 사용했습니다. 옛날 유일한 다리였던 이 회룡교의 오늘날은 난간 대신 가게를 지어 다리가 거리처럼 보입니다. 어젯날의 모습은 어간데 없고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만이 회룡교가 아직도 다리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회룡교를 지나면 회룡가에 이릅니다. 벽보는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거리는 모두 산을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450m 길이의 회룡가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청석을 깐 거리 양편에 똑같은 풍의 고건물이 졸지어 장관입니다. 회룡하 기슭에 서서 머리 들어 바라보면 높고 낮은 고상 가옥들이 우뚝 서사 너무 멋집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돌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몽롱하게 안겨와 천경에 들어선 듯 착각하기도 됩니다. 회룡가 량쪽에는 구룡항, 유가항, 포청항, 개시항, 시시항 등 골목 다섯 갈래가 있고 그 골목 량쪽에는 절과 탑, 조각, 그림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벽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로는 청원궁, 만수궁, 천후궁, 오조묘, 토지묘, 장야묘, 우왕묘, 화신묘, 등붕, 왕야묘, 관음묘 등입니다. 의미로 그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조각과 그림이 화려한 무대와 별채, 뜰, 벽 등이 가득해 각자의 특색으로 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히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화신묘라고 하는 삼신궁은 벽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옛 동네를 보기 가장 좋은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큰 화재가 났었고 거의 모든 건물이 나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벽도에서는 특별히 불의 신을 숭배합니다. 천후궁의 고목 아래 위치한 팔각형의 정자 석자정은 팔괘 도안으로 설계된 높이 8m에 달하는 6층 건물입니다. 이 정자의 모든 층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장관입니다. 이 정자는 천후궁에서 지선을 태우는 곳입니다. 과거 이곳의 문인들이 글을 몹시 아껴 잘못된 글이라도 임의로 버리지 않고 태길에 이곳에서 태웠다고 해서 이름이 석자정입니다.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 정자 주변에 천후궁을 지어 절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석자정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고목 아래 서서 말없는 석자정을 바라보면 그를 아꼈던

어젯날 모닝의 기쁨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복보에는 아직도 산노래와 민간악기, 차자춤, 원숭이놀이, 복보의 쇠납, 학강의 뗏목 등 다양한 민속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복보의 음식으로는 죽순과 산나물, 말린 두부, 훈제육 등이며 그 밖에 바삭바삭한 떡과 꿀에 잰 꽃 등 꿀과 꽃의 음식이 특색입니다. 네, 사천성 노조시 합강현에 위치한 복보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성도 신남문 버스 터미널과 노조광장에 합강행 버스가 있으며 합강에서 복보행 버스를 바꿔 타면 됩니다. 네, 노조에서 합강까지 직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리영란의 노래로 꽃피는 안개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새 소리 들려오는 계곡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안개고래 희망농장 보인다네. 인삼로경 사과배 내 고향 자랑하며 안개고래 명품들이 소비자들 이목 끄니 산업화의 큰 길 따라 요람객들 모여온다네. 랄랄랄라 랄랄랄라 버림받던 안개골 변신하는 안개골 요람객들 이목구는 지상다구원 되었다네. 꽃사슴 뛰어노는 계곡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별장마을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리영란의 노래 꽃피는 안개고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단어설 기간 우리 선관 정다운 단오 쇼핑은 룡강에서를 주제로 전성 13개 시와 연계해 200여 건의 소비 촉진 시리즈 활동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1억 원이 넘는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목동강 시는 1,500만 원 상당의 소비 진작 자금을 투입해 쇼핑, 주유, 음식,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동차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즐거운 초여름 목단강에서 쇼핑하자 시리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경시는 2천만 원을 투입해 세금 영수증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고 수화시는 1,700만 원의 정부 소비 쿠폰을 투입해 차량 구매 보조금, 정제요, 슈퍼마켓 쇼핑, 외식 등 4대 민생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개소시는 동북 슈퍼리그 경기 및 단오절 소비 기간을 결합해 자동차 분야에 700만 원을 투입했고 감옥사시는 사랑은 삼강에서 소비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백화점, 주유, 자동차, 숙박 등 분야에 총 2천만 원에 가까운 소비 쿠폰을 단계별로 발행했습니다. 한편 할빈시 주요 상권에서는 단오요원회, 국풍향기플래시몹, 무형문화재 향수주머니 수제체험, 수제 다이어리 마켓 등 특색 활동을 선보이며 몰입형 단오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GGRC는 재음 하체 단오 민생 소비 촉진 활동을 개최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고 제6회 100대배 도시 청소년 농구대회,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대회 등 문화 오락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한 단체 쿠폰 10% 플랫폼 보조금을 실시하고 반값 반년 할인 혜택을 내놓아 다양한 현장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칠대하시 각 슈퍼마켓에서는 찹쌀떡 만들기 대회, 단오 테마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으며 벌리현 망갱룡 슈퍼마켓에서는 찹쌀떡 만들기 행사를 펼쳐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찹쌀떡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전통 민속을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대흥갈령 마카시는 북극광 축제를 계기로 단오 소비와 극지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시켜 시원한 여름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GGRC는 단오와 동북 슈퍼리그 경기 개최 기간을 연계해 여러 현지 바비큐 업체가 참여하는 경기 관람 특별 혜택 시즌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관람객은 경기 입장권이나 구매 증명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특별 반찬을 무료로 제공받고 회원 전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2026 중국 러시아 국경 간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이 일전 흑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두 종목이 설치됐으며 풀코스에 1,815명, 하프코스에 4,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의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은 모두 흑하시 애훈 등충 중국 인구 지리붕괴선 테마공원에 위치했습니다. 선수들은 흥룡강 대교를 거쳐 러시아 간이 구륵한 동산구를 짓고 되돌아왔는데 국경을 넘어 달리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중로 국경 간 10km 달리기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중국 측 선수 136명, 러시아 측 선수 149명을 포함한 총 285명이 러시아 간이 구륵한 동산구에서 출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 흑하 도로 동산구에 도착해 완주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중로 미식시식회와 마라톤 박람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중로 미식시식회는 7개의 특색 전시구역을 마련해 가마솥 거유찜, 민물 가재, 15m 대형 케이크 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선보이며 참가자 경기 후 보급과 시민들의 시식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블라고베 센스크 전문 요리사들을 초청해 전시회 현장에서 보르시치, 소시지, 디저트 등 정통 러시아 요리를 정성껏 조리해 사람들이 중로 미식의 만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흑마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 흥룡강 영강공원 어머니 광장에서 정식으로 모습을 선보였고 조형물 포토존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6 중로 국경간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 시장도 운영됐는데 500여 종의 중로 우수 제품들을 모아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마라톤 경기 전에 휴식, 보급, 관광, 놀이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의 흑하 댄스 대회 2026 자금의 밤 아시아 유럽 순회전 첫 도시 우호 초청 경기가 열전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12개 댄스팀이 출전했습니다. 중국 측 7개 댄스팀은 주회 등 우호 도시에서 선발됐고 러시아 측 5개 댄스팀은 그라스 노야르스크 등 극동 지역 전문적 청년 무용가들로 구성됐으며 댄스를 매개로 국가 간 문화 교류의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대회 오디션에 총 68개 팀의 1,300여 명의 댄서들이 신청 및 참가했고 참가자들은 광동 향항 오문 대망구, 러시아 극동 지역, 흥룡강 성내 대학교 및 전문 댄스 기구에서 선발됐습니다. 대회는 창작 작품 공연, 2인 대결, 인기곡 즉흥 댄스 등 3개 경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창의력과 전문 자질, 그리고 현장 호흡 등을 전면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6회 두세별 두강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0일에 첫 우호도시 경기를 개최해 각 현, 시, 구 그리고 우호도시 댄스팀들이 한자리에서 댄스 교류를 했습니다. 6월 27일과 7월 4일에는 청춘 대학 댄스 대회를 개최해 동북 삼성의 대학교 댄스 동아리들을 초청해 댄스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과 18일에는 국내외 댄스 교육, 수학료행단체에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수학료행 및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 후 중로 국경 간 수학료행, 댄스팀이 공개 강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 신비한 카니발의 밤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대회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흑하시와 블라고베센스크의 국경 간 풍경과 다국적 문화 요소들이 융합된 대회 주제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했습니다. 또한 연예계, 댄스계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응원 영상을 녹화함으로써 세계의 흑하라는 명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얼마 전 동안 동력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중 로터 과급 엔진이 점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출력 로터 엔진 분야의 기술 공백을 메우고 리륙 준비 중인 저고도 경제에 강력한 중국 심장을 장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중 로터 과급 엔진의 출력은 120kW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40%의 중량 감량 효과도 실현했는데 이는 비행체가 더 멀리 날고 더 많은 중량을 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주류 순수 전기 비행체는 항속 시간이 보통 30분 미만이고 항속 거리는 100km에 미치지 못하며 탑승 정원은 2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중 엔진의 개발은 이러한 한계를 획기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고도 경제는 이미 국가 15차 5개년 계획의 신흥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으며 2030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서성과 한국을 잇는 하늘길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열전 서안 함양국제공항 중국 동방항공 서북지사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섬서성 서안시와 서울을 오가는 직항로선이 신규 취항됩니다. 동방항공이 운항하는 서안서울 직항항복항공편에는 에어버스의 320 기종이 투입되며 화수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합니다. 그동안 서안과 서울을 오가는 직항왕복항공편은 대부분 대한항공 등 한국항공사가 운항해왔습니다. 이번 동방항공의 서안서울 노선 개설로 서안과 동북아 지역을 잇는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완비되는 것은 물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및 국제 환승에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중국 국적 항공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금이 왔냐?
1: 네, 저 왔어요, 어머니.
2: 아직도 안 주무세요?
0: 그럼 네가 오는 걸 보고 자려고. 그래, 인사는 잘 다녀왔냐?
2: 네, 그럼요.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잠드셨죠?
0: 그래, 내 아버지야 이 시간까지 버틸 리 없지. 언영 잠드셨다. 저 그래, 그쪽 부모님은 너에게 만족하시던?
1: 모르겠어요.
0: 어? 아니, 모르겠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도 했니?
1: 아니요, 다투긴요.
0: 아니, 그런데 왜 얼굴색이 그렇게 어두운 거니? 그쪽 부모님이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아님 난감하게 하시던? 아니면 혹시 우리 몸이 변변찮아서 싫어하시는 눈치더냐?
1: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성걸 씨 부모님은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아, 성걸 씨 이모님도 오셨더라고요.
0: 어?
1: 다 좋은 분들 같았어요.
0: 그럼 그렇겠지. 그렇다면요, 참 좋은 일이구나.
1: 네, 엄마. 아, 엄마 딸이 어디가 못나서 싫어하겠어요?
0: 거야 그렇지. 우리 딸이 인물이 환하지, 직업이 좋지, 성격 좋지. 아,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감이지, 안 그래?
1: 아, 그럼요. 엄마,
0: 응?
1: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아버지랑 단둘이 지내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자리가 비어버리면 허전하지 않을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0: 아이고, 우리 딸 결혼할 때가 되니 셈이 드나?
1: 엄마.
0: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단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살아왔던 너를 시집 보내고 나면 난 어떻게 살까?
1: 그래서?
0: 그래서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아쉽다고 널 평생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잖냐.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때가 되면 시집 장가가고 애도 낳아 키우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게다.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줄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에휴, 번연이 알면서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게 또 부모란다.
1: 엄마, 그럼 난 시집 가지 말까?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거라. 성거리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너랑 두 살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가끔 보면 속이 깊고 어른다운 면이 있어.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며 잘 지내야 한다.
1: 네, 알았어요.
0: 자, 밤도 깊었는데 어서 들어가자.
1: 네, 엄마도 어서 들어가 쉬세요.
0: 그래, 잘 자.

0: 성골 씨한테서 문자가 왔네.
1: 상금이, 내일 주말인데 영화나 볼까?
0: 그래요.
1: 그럼 내가 10시쯤 데리러 갈게. 잘 자고 사랑해.
2: 물결표가 가득 달린 성거리 사랑의 문자에 성금이는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날리고는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두 손을 무릎으로 감아베고 침대에 누운 성금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아보는데 머릿속엔 남자친구 성거리 대신 뜬금없이 혜원이 얼굴이 떠오른다. 좋다고 매달리던 애를 너무 매정하게 밀쳐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0: 어? 친구 요청이네. 성국이? 성국이라 누구더라?
2: 성금이가 알쏭달쏭한 기분으로 친구 요청을 수락한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수락을 했지만 정작 성국이는 문자 하나 없다. 성금이도 개의치 않고 핸드폰을 좀 더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꿈나라에 빠진다. 이튿날 성금이네 집 앞.
3: 성금이.
0: 성걸씨.
3: 얼른 타.
0: 네.
2: 늘 성금이 자리였던 저수석엔 예쁜 원피스를 받쳐 입은 혜원이가 앉아 생글거리고 있었다.
4: 승모. 뒤에 타.
0: 어?
2: 두 번째로 만난 혜원이는 여전히 버릇없는 말투로 다정스레 삼촌과 숙모를 부르고 있었다.
3: 성금이, 혜원이를 데리고 나왔어. 오랜만에 애 데리고 바람도 쉴 겸. 자, 오늘 난서.

0: 혜원아, 영어 보러 가서 좋아?
1: 응, 좋다.
0: 숙모랑 같이 가니까 더 좋지?
1: 응, 숙모, 이 사탕 먹어라.
2: 어? 싫어. 너 먹어.

0: 자, 상금이, 우리 먼저 혜원이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밥 먹고 놀이터에 가서 좀 놀다 가도 될 것 같구만.
1: 뭐 그렇게 하시던지 전 상관없어요.
0: 그래, 자 혜원아, 우리 숙모랑 먼저 혜원이 놀이터에 가서 논 다음 영화 보러 가자. 어때?
2: 예! 놀이터 좋다. 가자, 나 놀이터 간다.

0: 아, 혜원아 조심해 뛰어다니지 말고.
1: 성금이 애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2: 성걸 씨는 평소에도 혜원이를 잘 데리고 다녀요?
1: 아니,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놀러 나와본 후로 참 오랜만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곁에 없으니 이럴 때 서럽지. 혜원인 서러움이 많으네요.
2: 앞으로도 쭉 이렇게 데리고 다닐 생각인가요?
1: 성금이만 원한다면 나야 좋지. 보, 혜원이도 얼마나 좋아.
2: 오늘 혜원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1: 아, 그건 그게 뭐 큰일이라고. 같이 다니면 되지.
2: 성걸 씨는 오늘 혜원이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님 저랑 데이트하러 나온 건가요?
1: 그게 왜 그리 중요하오? 뭐가 다르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기분 상하고 그러? 참.
2: 성걸 씨.
3: 산타, 다 놀았다.
1: 어, 그래? 어, 이제 영화 볼 시간도 다 되는데 가자, 혜원아. 가요, 성금이. 혜원아, 응. 숙모 손잡고 가자.
3: 응, 숙모 가자.
2: 어, 그래.
4: 혜원이 등장은 둘이 연애 생활 대본에는 없었던 뜻밖의 고비로 되었다. 무심한 듯한 성글이 태도에 성금이는 영화 볼 기분이 진작에 사라졌지만 애 앞이라 티를 낼 수도 없었다.
1: 성금이, 표를 샀어. 주고 있어. 혜원아, 응. 삼촌이랑 팝콘 사러 가자.
2: 우와, 아니, 팝콘은 제가 사올게요.
1: 아, 괜찮소. 내가 가서 혜원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 사오면 돼요. 응? 혜원아, 가자.
3: 응, 삼촌.
1: 혜원아, 우리 자리 여기야. 앉아.
2: 성걸씨, 그럼 혜원이를 제 옆에 앉혀요.
1: 어, 아니 우리 사이에 앉으면 돼요. 혜원아, 여기 중간에 앉아. 응. 자, 성금이 앉아. 혜원아, 영화 시작하니까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0: 혜원이를 사이에 두고 앉은 성금이는 도무지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앞줄에 나란히 앉아 서로 머리를 기대고 있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다시 곁에 앉아 혜원이에게 열심히 영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거리를 보며 성금이는 문득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1: 량 선생, 퇴근 안 해요?
2: 네, 인침 할 거예요. 정 선생님은 아직도 일이 남았어요?
1: 네, 렐 포치알 임무들을 정리하려고요.
2: 아, 네. 어?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저 량성금 씨 핸드폰 맞습니까?
2: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3: 성금이구나.
2: 누구지?
3: 나 성국이. 아니, 동창생도 모르겠어?
2: 아, 성국이

0: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지? 얼마 전 미옥이한테서 네가 왔다는 말은 들었어.
1: 출장차 잠깐 고향에 들렀어. 넌 어때? 저녁에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한번 볼까? 지난번 모일 때 내가 없었잖아. 미옥이한테도 연락할게. 나 여기 며칠 못 있어. 가기 전에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더 보려고.
0: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어디서 만날까?
1: 너 이젠 퇴근 시간이지? 내가 데리러 갈까?
0: 아니, 괜찮아. 내가 좀 이따 문자할게. 약속 장소에서 보자.
1: 그래, 알았어.
0: 여보세요? 성글씨.
2: 성금이, 저녁에 뭐라?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0: 나 방금 선약이 잡혔는데?
2: 선약? 누구랑? 내가 데려다 줄까?
0: 아니, 괜찮아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2: 아, 내가 한발 늦었네. 그럼 할수 없지.
0: 미안해요. 어떡하죠?
2: 할수 없지. 성금이가 시간 괜찮다면 커플 동반으로 친구들과 약속 잡으려 했는데.
0: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어떡할까요?
2: 괜찮소. 다음에 보면 되지. 끊을게.
0: 네. 양 선생, 약속이 맞나 보네요. 아니에요. 오늘따라 약속이 겹쳐서요. 정 선생님, 그럼 저 먼저 퇴근할게요.
3: 그래요. 내일 봐요.
0: 네, 수고하세요.
4: 성금이는 성국이와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0: 어느 한 스탠드바.
1: 어, 성금아, 여기.
2: 어.
3: 안녕, 성국아. 오랜만이다.
1: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3: 미옥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1: 어? 미옥이 말이야. 방금 전화해봤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네.
3: 그럼 우리 둘만 만나는 거야? 친구들이 함께 보기로 했잖아.
1: 일이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우리들만 남았구나. 왜, 나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 모임인 줄 알고.
1: 괜찮아, 그럼 둘이서 맛있는 거 먹지 뭐. 자, 여기 메뉴판이야. 내가 주문해.
0: 한편 이 시간 성거리 역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4: 자, 건배하자.
5: 건배.
6: 성거라, 결혼턱은 언제 낼래? 요치는 같이 보자니까 또 혼자 나왔어?
7: 그러게 말이다. 지난번엔 색실 집에 데려갔다고 당장 결혼할 기시더니 어떻게 됐어? 야, 결혼은 언제 하나의 친구야?
4: 해야지, 해야지. 이제 곧 상견례 날짜 잡을 거고 결혼식엔 네들 한 놈도 빠지면 안 돼.
6: 그야 네 표현을 봐야지.
7: 그러지.
4: 자식.
6: 결혼도 한동 멋있게 내야잖아.
4: 그럼.
6: 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장가가겠구나. 이 자식 축한다.
4: 그래, 고맙소. 고맙다.
7: 그래.
4: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제일 처음으로 알릴게. 응? 자, 한잔 하자.
7: 그래,
4: 건배.
7: 한잔 하자. 건배.
5: 건배.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8: .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국이와 단둘이 마주 앉은 성금이는 왠지 그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성국이가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한 선물 하나를 꺼내 성금에게 건넨다.
1: 성금아, 네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난 며칠 후에 인천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결혼식엔 참석 못할 거야. 미리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아줘.
2: 아니, 벌써 선물은 무슨.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때가 되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할게. 이런 선물은 부담스러워.
1: 우리 회사에서 만든 지갑이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라서 예쁘고 질도 좋아.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받아.
2: 그래도 아무튼
1: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망설이면 내가 너무 뻘쭘해지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선물 하나 준비야 못하겠어?
2: 알았어. 그럼 일단 받을게. 고마워. 아니, 성국아, 이 선 놔.
1: 성금아.
2: 이거 놔. 왜 이래? 너 취했어?
1: 성금아, 너 여전히 이쁘구나. 학교 때와 전혀 다른 게 없어.
2: 이 선 넣으라고.
1: 내가 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 거 알잖아. 그때 내 고백을 왜 거절했어?
2: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원래 이렇게 고질고질한 사람이었어? 있어 나.
1: 미안하다 성금아. 내가 잠깐 취했나 보다.
2: 됐어, 그만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만 일어나자.
1: 성금아, 화났어? 미안하다니까.
2: 화난 거 아니야.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 먼저 갈게.
1: 성금아.
2: 택시.
0: 친구들과의 모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던 성글이 눈에 마침 성금이가 띈다. 그 뒤로 급히 따라 나와 성금이를 붙잡고 신갱이를 벌이는 웬 남모를 남자의 모습도 보인다.
1: 성금아, 이 선물 갖고 가.
2: 됐어, 필요 없어. 나중에 보자. 먼저 갈게.
3: 저건 성금이가 아닌가? 친구 모임 한다더니 묘하게 이 부근에서 만난 건가?
2: 기사님, 자 갑시다.
1: 단호하기를 칼 같은 건 학교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4: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2: 공원 아파트로 가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2: 여보세요? 성걸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5: 성금이, 친구 모임은 잘 돼서?
2: 네, 이제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걸씨는요?
5: 난 성금이가 일이 있다길래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지. 지금이라도 우리 만날까?
2: 아니요, 늦었는데 내일 봐요. 저 오늘 많이 피곤해요.
5: 그럼 그러지. 오늘 술 좀 많이 한 모양이구만.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2: 네? 네, 뭐 그럭저럭 몇 사람 됐어요. 성글씨, 그럼 먼저 끊을게요. 택시 아니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통화해요.
5: 그럼.
0: 성금이와 통화한 성거리는 무심결에 건 전화에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하는 성금이 말투에 얼굴이 살짝 찌푸려진다.

0: 성금이 왔냐?
1: 네, 엄마.
2: 아직 안 주무셨어요?
0: TV 좀 보고 있었다. 아버진 이미 주무시니까 넌 얼른 씻고 들어가거라.
2: 네,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0: 저 성금아.
1: 네?
0: 여지까지 성글을 만나고 들어오는 거냐?
1: 아니요.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났어요.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라서요. 왜요?
0: 저 성글이네 집에서 상견례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없었어?
1: 지난번 성글 씨 집에 인사 갔을 때 성글 씨 아버님이 얼핏 얘기하던데 구체적인 시간은 결정을 안 했나 봐요.
0: 그래?
1: 여직 말이 없네요.
0: 그 참, 이제 얼굴도 봤겠다. 술술 다 그쳐도 될 텐데.
1: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0: 응?
1: 언제는 보내고 싶지 않다더니.
0: 여자가 시집을 갈 때가 되면 가야지. 그나저나 언제 한번 성글이를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해라. 얼굴 본지도 오란 것 같구나. 응?
1: 네, 그럴게요. 얼른 쉬세요.
0: 그래. 너도 얼른 쉬어.
1: 네.

0: 이튿날 수업을 마친 성금이가 교과서를 손해주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성금이와 나이가 비슷해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자 바로 성금이네 옆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라니가 뒤따라 들어와 성금이에게 말을 건다.
1: 성금아,
2: 언니,
1: 요즘 너네 반 애들 무슨 이상한 낌새가 없어?
2: 이상한 낌새라니? 병아리 같은 애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1: 너 애들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눈치 백단에 정보도 어른들 못지않게 빠르다니까. 우리 반 미녀가 말하는데 니네 학급하고 우리 학급 여자애들이 요즘 편가르기를 한다더라.
2: 편가르기?
1: 어, 그래. 백걸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못된 여자애들 몇몇이 편을 갈라서 또 학급 여자애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한다더라. 자, 이것 봐. 이게 니네 학급 정하가 미니한테 자기 편에 오라고 준 다이어리란다. 자기 편이 되면 앞으로 더 어서온 걸 선물하겠다고 했다더라. 미녀는 순진한 애니까 내가 모르니 거지 곧대로 대답하더라. 아휴, 이거 참,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3: 요것들이 벌써부터? 공부에 지장 주는 건 둘째치고 애들이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말로만 듣던 왕따 소동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2: 그러니까.
3: 아, 참, 정말 뜻밖이네요. 해요. 난 전혀 몰랐는데.
1: 나도 미녀가 이 다이어리를 내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잖아. 요즘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약은 것 같아. 우리 이 문제를 절대 홀수해서는 안 되겠어.
3: 네,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때 인도를 잘 해주면 나쁜 길은 걷지 않을 거예요.
1: 그래야지.
4: 얘들아! 삼각시간이다!
1: 어, 나 수업 들어갈게.
3: 네, 언니.
0: 젊고 이쁜 반주임 선생님이라 평소 애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름 자부하던 성금인지라 라니 말이 뜻밖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이라면 잘 따르고 들어주는 애들이기에 성금이는 내일쯤 전 학급 학생들을 모아놓고 따끔하게 일러줘야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핸드폰을 들고 친구 미옥이한테 문자를 날린다.
3: 미옥아, 내가 말하던 옷은 사이즈 맞게 잘 준비됐지? 포장도 좀 잘해줘. 알았어.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와. 알았어.
0: 성거리네 집. 성거리 부모가 나들이 옷차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성거리 이모 복자의 초대로 온 집 식구가 복자네 식당으로 가기로 한 날이다.
5: 여보, 아직 멀었어? 그 얼른 떠나기요. 늦겠어.
6: 아휴, 재촉하긴. 다 됐어요. 됐어요.
5: 아, 참, 이러면 늦겠어. 그 복자가 우리 새길 대접한다는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6: 벌써부터 며느리 편이 다 됐군요. 아,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난 학교에 가서 혜원이 데리고 가야 돼요.
5: 그 복자네 식당이랑 혜원이네 학교랑 멀지도 않은데 가는 김에 같이 떠나면 좋지 않소? 얼른 빨리 준비야.
6: 네. 됐어요. 갑시다.
5: 아, 저기 오늘 세기 만나면 상견례 날짜를 맞춰보자고. 그 사돈들한테도 알리고 이젠 애들 결혼 준비도 해야 삼겠소.
6: 그래야죠. 당신이 말해주세요. 상견례 날짜는 이미 인연했잖아요. 사돈 쪽에서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5: 어, 알았어. 자, 가자고.
6: 아, 네.
7: 현금이 왔어?
8: 어.
7: 어때? 자. 장사는 잘 돼?
8: 그럭저럭 가게에 오는 손님보다 위챗으로 주문하는 손님이 더 많다.
7: 아, 그래? 넌 수완이 좋으니까 고객들을 잘 끌겠네.
8: 예, 이젠 어? 우리 언니도 나한테서 위챗 판매를 배우겠대. 은근히 부럽나 봐.
7: 아, 그건 좋은 일이지. 함께 잘 팔면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잖아.
8: 그야 그렇지. 내가 주문한 원피스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상이다. 너 미리 찜해두지 않았으면 챙기지 못했을 거야.
7: 그래? 다행이다. 옷은 빨리 줘봐.
8: 아이 참, 애도 급하긴. 자, 다 포장해놨으니까 걱정 마. 중학교 3학년 애라면은 이 사이즈면 될 거야. 조카에게 줄 거라 그랬지?
7: 어, 성을 씨 조카. 뭐, 딸이라 하는 게 더 나을까?
8: 뭐? 딸?
7: 어? 아니야. 어서 줘.
8: 자.
7: 오늘 성걸 씨 이모님한테 가기로 했는데 그 애도 올 거야.
8: 그래. 예비 시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준비한 거야?
7: 시누이도 무슨 조카라는데.
8: 그 조카가 시누이 대역인 셈이지. 성걸 씨 부모님이 그 애를 딸처럼 키웠다며?
7: 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 나 여기서 수다 떨 시간이 없어.
8: 그래 그래. 알았어.
7: 옷값은 위챗으로 보내줄게. 고마워. 나 간다.
8: 그래. 아, 참, 성금아.

0: 그래, 너도 참. 아, 친구 사이에 선물 하나 받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아, 성고기가 나한테까지 부탁을 하게 만들어. 너 역시 너무 진지한 게 탈이야. 탈이라니까.
1: 오랜만에 만나면 만났지 선물은 무슨. 아, 누가 선물을 달래? 그럼 너한테도 선물했어?
0: 응, 당연하지. 야, 그지가 브랜드라서 좋긴 좋더라. 이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나한테만 주는 거 아니니까 얼른 받기나 해. 야, 나 팔아포 얼른.
1: 어, 그럼 뭐. 알았어, 고맙다고 전해줘.
0: 어떻게 전해주니? 출장 끝나서 회사로 돌아간 지도 한참이겠는데. 내가 직접 문자 해두든지 해.
1: 어, 알았어. 아, 그럼 나 이거 갖고 갈게. 고마워. 우리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그래?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라서.
0: 알았어, 얼른 가봐. 너 요즘 점수 따기에 바쁜 날들이잖아, 맞지?
1: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너도 남친 생기면 안 그러나 봐라. 나 간다.
0: 그래,
1: 안녕.
0: 잘 가.

0: 이모.
1: 오, 선거리구나. 어서 와. 색시는?
0: 퇴근하면 바로 올 거예요.
1: 아, 그래? 음식은 준비 중이니까 저쪽에 앉아서 먼저 기다려.
0: 네, 이모 수고 많네요.
1: 수고는 무슨. 아, 색시가 참하고 이뻐서 그래. 아, 내 며느리 같아서 그래.
0: 이모, 고마워요.
2: 성근아.
3: 아버지. 어제서요?
2: 그래.
1: 아저씨 왔어요. 언니는요?
2: 아, 학교에 가서 혜원이 마중에서 올 거야.
1: 네. 아, 그럼 먼저 저쪽에 앉아서 계세요.
2: 아, 그래. 세기는 아직 안 왔냐?
0: 아, 네. 곧 올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2: 그래.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단어술 기간 우리 성관 정다운 단어 쇼핑은 용광해설을 주제로 전성 13개 시와 연계해 200여 건의 소비 촉진 시리즈 활동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1억 원이 넘는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목동강 시는 1,500만 원 상당의 소비 진작 자금을 투입해 쇼핑, 주유, 음식,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동차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즐거운 초여름 목동강에서 쇼핑하자 시리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경시는 2천만 원을 투입해 세금 영수증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고 수화시는 1,700만 원의 정부 소비 쿠폰을 투입해 차량 구매 보조금, 정제요, 슈퍼마켓 쇼핑, 외식 등 4대 민생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개소시는 동북 슈퍼리그 경기 및 단오절 소비 기간을 결합해 자동차 분야에 700만 원을 투입했고 감옥사시는 사랑은 삼강에서 소비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백화점, 주유, 자동차, 숙박 등 분야에 총 2천만 원에 가까운 소비 쿠폰을 단계별로 발행했습니다. 한편 할빈시 주요 상권에서는 단오요원회, 국풍향기 플래시몹, 무형문화재 향수주머니 수제체험, 수제 다이어리 마켓 등 특색 활동을 선보이며 몰입형 단오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GTRC는 재음 하체 단오 민생 소비 촉진 활동을 개최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고 제6회 100대배 도시 청소년 농구대회,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대회 등 문화 오락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한 단체 쿠폰 10% 플랫폼 보조금을 실시하고 반값 반년 할인 혜택을 내놓아 다양한 현장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칠대하시 각 슈퍼마켓에서는 찹쌀떡 만들기 대회, 단오 테마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으며 벌리현 망갱룡 슈퍼마켓에서는 찹쌀떡 만들기 행사를 펼쳐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찹쌀떡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전통 민속을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대흥갈령 마카시는 북극광 축제를 계기로 단오 소비와 극지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시켜 시원한 여름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GTRC는 단오와 동북 슈퍼리그 경기 개최 기간을 연계해 여러 현지 바비큐 업체가 참여하는 경기 관람 특별 혜택 시즌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관람객은 경기 입장권이나 구매 증명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특별 반찬을 무료로 제공받고 회원 전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2026 중국 러시아 국경 간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이 일전 흑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두 종목이 설치됐으며 풀코스에 1815명, 하프코스에 1815명,

북한 동산고에서 출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 흑하 도로 동산고에 도착해 완주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중로 미식 시식회와 마라톤 박람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중로 미식 시식회는 7개의 특색 전시 구역을 마련해 가마솥 거유찜, 민물 가재, 15m 대형 케이크 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선보이며 참가자 경기 후 보급과 시민들의 시식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블라고베센스크 전문 요리사들을 초청해 전시회 현장에서 보르시치, 소시지, 디저트 등 정통 러시아 요리를 정성껏 조리해 사람들이 중로 미식의 만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흑마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 흥룡강 영강공원 어머니 광장에서 정식으로 모습을 선보였고 조형물 포토존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6 중로 국경간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 시장도 운영됐는데 500여 종의 중로 우수 제품들을 모아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마라톤 경기존의 휴식, 보급, 관광, 놀이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흑하 댄스 대회 2026 자금의 밤 아시아 유럽 순회전 첫 도시 우호 초청 경기가 열전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12개 댄스팀이 출전했습니다. 중국 측 7개 댄스팀은 주회 등 우호 도시에서 선발됐고 러시아 측 5개 댄스팀은 그라스 노야르스크 등 극동 지역 전문적 청년 무용가들로 구성됐으며 댄스를 매개로 국가 간 문화 교류의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대회 오디션에 총 68개 팀의 1,300여 명의 댄서들이 신청 및 참가했고 참가자들은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러시아 극동 지역, 흥룡강 성내 대학교 및 전문 댄스 기구에서 선발됐습니다. 대회는 창작 작품 공연, 2인 대결, 인기곡 즉흥 댄스 등 3개 경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창의력과 전문 자질, 그리고 현장 호흡 등을 전면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6회 주제별 주간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0일에 첫 우호도시 경기를 개최해 각 현, 시, 구 그리고 우호도시 댄스팀들이 한자리에서 댄스 교류를 했습니다. 6월 27일과 7월 4일에는 청춘 대학 댄스 대회를 개최해 동북 삼성의 대학교 댄스 동아리들을 초청해 댄스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과 18일에는 국내외 댄스 교육, 수학료행단체에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수학료행 및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 후 중로 국경 간 수학료행, 댄스팀이 공개 강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 신비한 카니발의 밤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대회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흑하시와 블라고베센스크의 국경 간 풍경과 다국적 문화 요소들이 융합된 대회 주제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했습니다. 또한 연예계, 댄스계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응원 영상을 녹화함으로써 세계의 흑하라는 명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얼마 전 동안 동력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중 로터 과급 엔진이 점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출력 로터 엔진 분야의 기술 공백을 메우고 리륙 준비 중인 저고도 경제에 강력한 중국 심장을 장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중 로터 과급 엔진의 출력은 120kW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40%의 중량 감량 효과도 실현했는데 이는 비행체가 더 멀리 날고 더 많은 중량을 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주류 순수 전기 비행체는 항속 시간이 보통 30분 미만이고 항속 거리는 100km에 미치지 못하며 탑승 정원은 2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중 엔진의 개발은 이러한 한계를 획기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고도 경제는 이미 국가 15차 5개년 계획의 신흥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으며 2030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서성과 한국을 잇는 하늘길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열전 서안 함양국제공항 중국 동방항공 서북지사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섬서성 서안시와 서울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신규 취항됩니다. 동방항공이 운항하는 서안서울 직항항복항공편에는 에어버스의 320기종이 투입되며 화수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합니다.
그동안 서안과 서울을 오가

는 직항 왕복 항공편은 대부분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사가 운항해 왔습니다. 이번 동방항공의 서안서울 로선 개설로 서안과 동북아 지역을 잇는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완비되는 것은 물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및 국제 환승에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중국 국적 항공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3번째 시간입니다. 성매는 수연이가 기분이 무척 좋아서 얼굴에 웃음을 탐뿍 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혼사말을 입 밖에 내놓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수연이가 쑥스러워서 속말을 안 할까 우려하여 빙 애둘러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1: 수연이, 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좀 의견을 듣고 싶어.
2: 무슨 일이기에 내 의견을 묻니?
1: 넌 꼭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돼?
0: 성매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연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톡 때렸다.
2: 아, 너 뭘 우물쭈물 거려? 입 안에 달걀이라도 물고 있는 것처럼. 아,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아, 나야 물론 마음속 말을 하지.
0: 성매는 그가 조급해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기분을 돋구어 주었다.
1: 아무 일도 아니야. 그만두겠어.
2: 이것이 사람은 놀리자네.
0: 수연이는 성매의 손을 붙잡았다.
2: 말해낸콩.
0: 성매가 손을 빼고 달아나자 수연이는 곧 뒤를 쫓았다.
2: 그렇지 않으면 손을 쓰겠어.
1: 알았어, 알았어. 아, 착한 수연이, 내 말하지, 말해.
0: 그들 둘은 술래잡이하는 어린애들처럼 캐득거리며 뛰었다. 수연이는 인차 성매를 붙잡았다. 그는 성매 겨드랑이에 손을 놓고 간질렀다. 성매는 허리를 꼬부리고 깔깔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2: 빨리 말해. 이건 가벼운 벌이야. 이제 말하지 않으면 또 생계했어.
1: 알았어. 수연이, 강교도원이 어떻니?
0: 성매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색하고 물었다.
2: 그걸 왜 물어? 그 사람이야 물론 좋지.
0: 수연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1: 너 내 말 좀 들어. 넌 그에게 의견이 없니? 어느 면에서 좋아?
0: 수연의 웃음은 금시에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발걸음도 어느덧 느려졌다. 그는 까만 속눈썹을 깜빡거리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2: 내 의견을 묻는구나.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결정을.
0: 여기까지 생각하니 어찌된 일인지 가슴이 북대기에 묻힌 듯 속이 따끔따끔해 나며 괴롭기 그지없었다.
2: 너 웬일이야, 수연아? 넌 벌써 결심을 다지지 않았어? 아니면 거짓이었구나. 정말 옳지 않아. 왜 그렇게도 굳세지 못해?
0: 그는 자신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처녀가 어떻게 천갈래 만갈래 오리로 엮어진 사랑의 그물을 쉽게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랴. 드디어 수연이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성매에게 정색하여 말하였다.
2: 성매, 우리 함께 사업한 시간도 짧은 것이 아니니 서로 허물없는 사이지?
1: 그럼.
2: 난 정말 진정으로 너에게 탐복해. 네가 나에게 준 도움은 너무나도 크거든. 넌 나의 친언니 같아. 강동진, 더 말할 것도 없지. 나의 입당도 그가 보증섰고 효명의 길에 나선 것도 그가 이끌었어. 그는 좋은 당원이고 훌륭한 간부야. 내가 나에게 물었지? 난 아무 의견 없어. 난 동의야.
0: 성매는 수연이가 이렇게 대범하고 시원스러운 것이 몹시 의문스러웠으나 기쁨을 참지 못해 소리쳤다.
1: 너 동의하니? 그럼 됐어.
2: 난 동의해. 덕문의 둘은 정말 한 쌍의 훌륭한 동지야. 응? 난 오래전부터 너희들의 일을 알고 있었어. 난 마음속으로부터 너희들을 축하해. 둘이 하루빨리...
1: 아니, 수연아, 너 웬일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0: 성매는 이때야 그의 생각을 깨달았다.
1: 수연이, 너 어째서 이렇게 생각하니? 내 말은 너...
2: 아니, 성매, 난 정말 마음속에 말을 했어. 절대 널 속이지 않아.
0: 수연이는 그가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여기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절절히 말하였다. 성매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말문이 꼭 막혀버렸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볼을 수연이 귀에 꼭 가져다 대었다. 빨그스레한 처녀의 두 얼굴은 마치 첫 서리를 겪고 난 무르익은 배처럼 아름답고도 풍만하였다.
1: 너도 참, 수연이, 넌 내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어.
0: 성매의 입김이 수연의 얼굴에 확 뿜겼다.
1: 넌 아직 내 일을 몰라. 수연이, 넌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참, 난 통 몰랐구나. 착한 동생, 내 말을 들어봐.
0: 성매는 차근차근 이야기해 내려갔다. 그러자 수연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는 마치 온몸의 피가 몽땅 거꾸로 몰이우러 솟구치는 듯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다. 그도 마음속 말을 성매 앞에 털어놓았다.

0: 만자가 호들갑스레 소리쳤다. 그는 작은 손가락으로 뜰하게 빨랫줄을 가리켰다. 그 위에는 정말 제비 한 쌍이 내려앉아서 지지배배에 우짓다가 까만 부리로 새하얀 배틀을 비비고는 날개를 서너 번 포덕이었다. 어머니는 부시시 흩어진 귀밑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1: 봄이 돌아왔으니 아 제비들도 옛집을 찾아오는구나.
0: 어머니가 돼지물을 주려고 나가려는데 대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1: 누굴 찾소?
0: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고 들어오는 사람을 자세히 훑어보며 물었다. 그 사람은 기름때가 가득 묻은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몸이 좀 여인 편이나 키는 큰 축이었다. 그의 상냥한 두 눈은 유난히 반짝이었다. 묘돌이 주름이 그의 이마 위에 깊이 패였다.
2: 풍화수문이지요?
1: 그래요.
2: 조성매라는 여동무가 여기 있습니까?
0: 그는 다정스럽게 물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에서 무엇을 뒤적거리던 성매는 웬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창문에 몸을 붙이고 내다보더니 구들에서 훌쩍 뛰어내려 신을 탈탈 끌며 뛰어나왔다. 그는 어머니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슴 속의 기쁨과 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듯이 그 군인 앞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3: 철검 동무, 철검 동무, 동무가 맞구만요. 정말 뜻밖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왔어요?
0: 그는 방금 험산 줄령이나 넘어온 듯이 숨이 목구멍에 다 핥닥거렸다. 그 군인도 흥분되어 얼굴에 희색을 피어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2: 방금 왔소. 우리 공장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자리를 잡자 나는 곡기를 몰아가며 찾아왔지.
3: 아주머니, 이 동무가 바로 기철공 동무예요. 풍아주머니예요.
2: 아, 네.
0: 기철공은 친절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집안으로 끌었다.
1: 아휴, 아 이 사람도 왜 아직도 뜰하게 서 있노?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3: 네.
2: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일 보세요. 나 이 동무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인차 돌아가야 해요. 짬 있으면 또 올게요.
3: 아주머니, 우린 좀 나갔다 돌아오겠어요.
4: 큰언니, 어디 가나? 나도 갈래.
0: 만자는 까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의 제비는 보지 않고 달려와 성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성매는 웃으며 그를 안아올려 빨간 볼에 입을 쩍 맞췄다.
3: 여 귀염둥이, 오늘은 널 안 데려가겠다. 언니가 돌아올 때 거운 꽃이랑 꺾어오지. 응?
4: 난 새빨간 거 가질래.
0: 만자는 손짓을 하며 신이 나서 총알거렸다.
4: 빨리 돌아와야 해. 늦으면 나 잠들어.
0: 성매와 기철공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아이를 받아안고 문을 나서는 그들을 눈으로 바래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1: 성매, 저녁은 잊지 말고 같이 와서 먹어라.
3: 네.
0: 그는 큰 소리로 당부했다. 저녁 때였다. 성매와 기철공은 어깨 나란히 언제를 따라 스적스적 걸어갔다. 보드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언제 아래에는 맑고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보드나무는 방금 감고 나서 아직 빛이 나지 않은 처녀의 긴 머리태와도 같이 가늘고 부드러운 가지들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반지르르 한 황록색 애싹들이 볼록볼록 돋아난 가지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껴서 물결이 출렁이는 대로 한들거리고 있었다. 먼 곳에 나뭇잎이 아직 들지 않은 과수원이 보였다. 활짝 핀 빨간 복숭아꽃과 흰눈 같은 살구꽃이 어섞여 석양의 빛을 받아 마치도 색깔이 화려한 크나큰 꽃천과 흡사하였다. 나물 뜯는 아이 몇이 음방을 굴리는 듯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5: 들어봐요. 저것들이 얼마나 입이 여물었나요?
2: 그렇소. 참 잘 불어. 아, 큰 것이 돌아오니 마치 제 집에 돌아온 것 같구만.
0: 보드나무 한 줄을 지나서 성매는 방금 노랫소리에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말했다.
5: 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변기 공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
2: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다 희생된 동지들의 덕이요.
0: 기철공은 지나간 일이 떠오르는지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말을 약간 떨었다.
2: 동무도 알지만 우리는 도구가 없어서 농민들이 쌀을 짓는 노른자로 화약을 갈았소. 한 번은 어느 한 도무가 화약을 갈았는데 날씨가 너무 건조하여 그만 불이 확 붙었소.
5: 아, 그래서요?
2: 그 동무는 화약을 구해내기 위하여 세 번이나 하늘에 뛰어들었소. 옷은 타고 머리와 눈썹에도 불이 달랬지만 하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다시 뛰어들어갔소. 그는 끝내 집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소.
5: 그래서요?
2: 동지들이 그를 구원했을 때는 이미 늦었소. 그는 희생되었소. 그러나 몇 광줄의 화약은 보존되었지. 희와 같은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0: 그는 숨을 돌리고 감동된 성매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2: 지금 우리는 많이 발전하였소.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소. 전쟁의 수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단 말이오. 우리는 적들이 버리고 간 낡은 수류탄을 뜯어 그 안에 화약을 파내어 새 것을 만들고 탄알 껍질을 주워다 화약을 넣어 다시 쓰고 있어. 우리 전사들은 한 번 전투에서 한 사람이 단 한 세알밖에 쓰지 못하고 그 외에는 수류탄, 총창과 총탁을 쓰고 있어. 전사들은 때때로 놈들의 기관총 한 정을 빼앗으려고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새로운 무기를 발명해냈지.
5: 어떤 걸요?
2: 이를테면 돌지대가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거요. 그건 쉽게 폭파되는 돌을 골라서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재운 후 불을 달면 힘이 대단하거든.
0: 그는 마치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리던 애인이 아니라 강의를 들으러 온 노동자인 듯 말할수록 기운이 뻗쳐 그칠 줄 몰랐다. 만약 성매가 날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말을 끊지 않았더라면 그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
5: 여기 좀 앉아요.
0: 성매는 큰 나무 뿌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기철공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실실이 늘어진 파란 보들가지들이 그들을 가리워주었다. 온몸에 기름때 가득한 그의 외모를 본 성매는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다.
5: 이덕무는 언제나 이렇다니까. 이덕무에게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야.
0: 성매의 갸름한 얼굴에는 부끄러움을 머금은 복숭아꽃 같은 빨간 홍조가 피어올랐다.
5: 설광덕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요?
0: 성면은 나식이 물었다.
2: 무슨 일이요?
0: 성면은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올려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볼을 그의 귓가에 가져다 대며 자기 말을 끊을까봐 부드럽게 그리고 재빨리 입을 놀렸다.
5: 철광덕무, 제 말을 들어봐요. 우린 이젠 어리지 않죠. 덕무는 26이고 전 23이에요 우리는 한번 갈라지면 몇 해씩인데 이후 언제 또 만나겠는지 몰라요. 철광덕무, 우리 이번에 좋다고 대답하지요. 꼭 그래야 해요. 풍아주머니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상급에서도 비준한 것이에요. 철광덕무, 어서 좋다고 말해요. 빨리.

0: 드라마 숨바귀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